0: ཉམ་ལི་ཁང་གི་ཐུན་ཅི་ཆ་ཁོང་སོ་ནི་ན་དང་ཤོ་བ་གི་ཡོལ་ལ་དེ་དང་ནི་ཚོ་ཅི་ཐོ་ཅི་མི་ཡེ་དོ་ཉི་ཅ་ཡན་ཅ་སཅར་ཤེ་བི་རིན་ཅ་ཅ་ཡོ་སོ་ཤ་ད་ཡིན་པ་ཤེ་དེ་རིན་བ་ཇོང་ལུང་ཅི་ཉིན་ཅི་ལི་ཁོང་ཁང་གི་ལུང་ཅི་ཅ་ང་དང་ངི་ཇུ་བི་ཤུལམ་ཤེ་བི་ལེ་ཅན་ན་ཨོ་གན་རུ་ནུམ་ལི་ནི་ཡིན་བི་ཆེ་ལི་ཉམ་ལ chiji senpa gasusha.
1: Tase gen okala kungasang.
2: Kungasang gala.
1: Tase ta manzu kwadzuli ya ni namling zongya. Kerage lesore neti nabe vichik. Nyamle kansi yoris, tete kwadzul chungwa. Nakiindi chengaya kerang lechik chanti shi rosamsh.
2: Lisi lisi.
1: Tase ane kerang gen thongma rani motun da dushna na.
2: Lisi lisi. Ta dejirang da peyu shi gati namling zong rata shang. Nego chongsoro chik tat chik salong chunga ikis tinti chik
1: Yii
2: mazadiru chik
1: Taya ngazi kuduli yaa niki maa kerangi chik mitri chik tanda Siang lhabu ki nena zambirwa
2: Rili
1: Jai suu shawar sumbi Ani di mazo kongla kerangi ta chali zoro chik yaa karimandi na
2: Taya ngarang tangbu nairang chik chongsoyo nangli Guzi sunga niri chungchungro chik suu chik Lokashi di songro kyaa chik tinti chik dewa yii kala Tinti chik dewa yii tini ta chik 고지 성강이 나를 지금 이제 마을 마을 관주 폐기해도 돼 기억 용래 지금 이제 마을 마을 돌아올 때 다티인 뒤쯤에 지금 나랑 게 삼미분에 다 지금 양아 내가 현다 지셔서 지금에 랑기 관주 폐기했던 게 나 지금 된다 지유다 니네 지금 인거 들으러 가면서 나를 다 지금 이제 힘내 된다 나 지금 이제 돈에 지금 먼저 기억 용래 지금 용법 뜻이 뜻이 소위 이제 고사 들을 이제 중으로 전화서 나를 쓴 니네 이제 전 피곤해 가라 마다 로가리 시게들이 배우고서네가 자상 레서리 너 가사가를 직 종래가는 직 너는 직대히로 셔셔 직 가사가를 직 임식스나 다 직 니대 전 직 신이 이거라 도저 진짜다 도마도 선한테 미스 가사가를 직 신의 텐세에 이제 좀 뭐처럼 듣고 이날이 티나나 다 직 나랑 같이 전당스나 다 직 티고 나랑 나 림네 주제 되게 그 메일 가나 루중기 티네 시 루중기 티 인디스나 다 직 가사가를 직 도왔대 시티스나 미스 로가리 너 장스리 너 가사카나라 내나 그치 니리 짬바리 니리 그냥게 텐세 망고지 니리 뜬세 니리도 다 티인디스나 네만 가랑게 통용도 못 티 동래이나 대랍 그치 휴즈 시티스나 책동 것게 빈슈게 주는 거이나 저 정전하는 내나 보다 답지 네만 딘지 가서 다 직 리기도 봐
1: 줄 봐
2: 줄 리기 딘지 다 대고 가랑게 다지 선수 가랑게 제소에 지리는 내 나고 나는 게 다 민 근육 잠심이 지금 동영 되시게 내
1: 잠들이 답이야 그 디지털 단다 게나케라 그래서 로즈데 레디지 듄지 지네 메베스
2: 어 딘지 있어 돌이 돌이
1: 체베스
2: 릴 릴
1: 다다
2: 딘지 셴데 데 딘이 드즈네 데 코네 다 밀마테 드즈 미스 종기 치면 무슨 나를 립 드즈네 미스 신뢰 텐제 드르 그냥게 좀 드즈 나라 식생 그 둘이 가서 책생 그 님이 맞지 승구도 맞은 제 말이 되지.
1: 나도 근데 나
2: 텐제 텐제 진짜 지어서 다 디디 표조 엄마도 무슨 나 같이 다 진짜 제는 디그 배 됐음 되는 집 가서 다
1: 다들 저런 담 도마 지금 내나 좀 냠래 가서 다들 샹하고 이 내나 좀 봐.
2: 그래
1: 이 도마 줘야 그 삼노래디 거야 됐네 지금.
2: 아 되네 지금.
1: 도저 도마 담 냠래 가서 수두 뒤나 뒤지.
2: 대소디 갈아디리래 니동 주식거들이 당연해서 다 주답이에 디 립룹디 중요해라디 니동 딜리 어 니동 주식거라 다냐네 가도 주로 제다 람상 주 제니코
1: 그리 냐네 가도 제가 게르게르
2: 릴 게르게르
1: 아
2: 그런 게르게르
1: 네
2: 다시 가드디지 중중으로 하시다 민자로 미시 결물로 하시디지 지금 미지 내가 제가 어떻게 되게 제가 딜리로 하시 주의 니동 주식거라 주니 근데 니동 주행하라 다시 야가르미 지금 니가 야가르면서 가르디 총다
1: 그래서
2: 야토게 치에 디자인 니동 쭉띠로 해서 막 리트도 지문에
1: 그래서
2: 총다디
1: 그래서 뒤뒤 단다디 내나 우리 단다 선자도 되겠다 차로에
2: 대규리 차로 뒤뒤 대규리 다디 답이에 거나 양디 총다디 미소는 늘 배우 그리 있으나 주문에다 동의에 들이 있는
1: 다다
2: 양 직다다 직 너야 그네 다 부득구 제디 니동 쭉띠로 총다디 지문으로 하는
1: 그래서
2: 근데 지금 다 디지 디자인 다 내나 보다 까부 뒤니 잠깐 까부 나고 그냥 있나 뒤니 봤다네 제가 가요선 직내 다 딩생 빠져 배제도 되게 용무지 소수 속불 달치다 직 소수 가서 갔다 직 소불 소 대단고를 이놈이 그네게 가고 뒤에 뒤에 다 내놓고 있는 동료랑 같이 신병에 기운 나서 되지 고운 나서 되지 딘데를 망고지게 백님이 이제 USD 뒤에 뒤에 다 직 어제 룸베나 그때 내야 되겠다 다 매우 차가서 시작했으니

0: 다 Tati mewa kandze chesa. Te kone ngarange, tati ngarange rang taa chesa. Ngarange rang, di che, sunza di tsu nyuru chiki isi. Tati sunyi gyama hi kye tongzi chi di lo nyoyi.
1: Tati sunza di kne nyoyi?
0: Deji zu, di che, gyangzi xie na nyoyi. Gyangzi xie li yang nye naku di tabi yegi di zi dukwa la khas kora. Te gyangzi xie na nyoyi, tene towa tati su su lumbe nang li yinari, nge maa li mizu yang khaa chile, di sunyi di dunyung dukla.
1: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0: 소소리 최상선을 다 뒤질 거리 휴지면 거리 힘 모을 때 가서 다 조성 퀴즈 의심을 이제 망소 다 뒤 뒤에 다 조사 이분이 지금
1: 가서 아 망소는 아직 돼야지
0: 여러
1: 가지 노래 듣기나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농어 유링 딘비 랑일자 니나 짬바디 냠바 하소당 마냥 공필 용치 초지 토치 미 예토 니자 연제 사자서 라리앙 남링 니나 짬바디 답디 니나 뷰 짬바 선휴 폐와 시야바체
1: 나 토마탄다 디 드랑기 단지 선자티 더버 자 네나 뷰
2: 릴리리
1: 안 디지 라다자디 사바위 네 토브로 도가
2: 릴리리
1: 디지 티 아이올 사바야 기데 심제 총이나
2: 총레 심제 총레 진짜 진짜 당구야 다 내가도 짬자네 직 다시 내가도 쳇단지 디디 나중에 근데 총선 됐지 다시 가서 근데 니마 담배 좀 하네
1: 그래서
2: 로사와 선아 담사당 레스 아 디제 돈 뜨지랑 대번에 다 제체 그라 뜻 능력이 되나 스타에다 향제비 내나 세대 세대 대주도 다 능력 코랑 되네 이야기 최용 지민 거라 향 레브스 레브스 다 된다 레브 내나 다 시골 말에 선주지나 그래 능력 내나 세지 아
1: 진짜
2: 진짜 원래 진짜 진짜 이야기 때 다 미국에서 한 미국에서 아직 탄내는 나랑 게 이제 남산 더거지 전당 지나 근데 말에 내 팀이 내가 뒤쳐서 휴로 길길이다. 미리 지메 동의해서 말해.
1: 자.
2: 이게 좀 뒤쳐서.
1: 네, 다한테 그러게 숨이 안 놓고. 먼저 두주지 그 콜이야. 근데 부자 다 사기 얘기도 하지. 내가 잡다 답이야. 그때 되게 다지 무지 된대도. 내내 바깥에 체제 근데 다 그러게 야 돼야 이제 그래서 우리 직내에 마냥 고배다. 냥발라서 주지 양자 그래서 우리 내가 잡다 즉 최소도 맞아. 양 양자야 써도. 대리야 저라는 즉 도서서 즉 뽑아지 길이들이.
2: 들리 들리. 다 드린 가서 자잖아요. 정말 이거 냄냉 내놔서 듣네. 가지게 내는 근육 미세 버렸어. 가지게 다 냄냉 내놔서 잠바 될 수 있게 그러요. 그래서 우리 서자 계속 티셔 나온 것도 당연히 막 뒤동네 바다 보면 가서 다 하지. 매에서 샤워라.
1: 다다다다.
2: 티셔 듣는 미망고 지금 한번 가다 드리지. 다 단위 누르 즉 정말 용체 들은 거였어.
1: 그때
2: 용 듣네.
1: 항상
2: 살아.
1: 남는 일에 내가 잡아 요리사죠.
2: 아, 진짜.
1: 그래서 제가 안 치스 단다. 샹타부. 냠레카르완 내가.
2: 제일이니까.
1: 냠레카르 계란 근데 저는 아직 피디로 근데 지금.
2: 내가 지금 메르가다. 다 지난 텐제 카숨지 좀 지금까라. 다 뒤나라. 야, 잡아 가고 직수 이러나. 잡아 가보라서 제 다 뒤디 잡아 가보도 손이 단다 뒤 맥주 현자 좀게. 노트에 다 잡아 뒤지. 다직 동의에 대해 니동이 휴 전인의 시에 묻힌 다들 너무 니저러러러
1: 그래
2: 다 민민 정국이 다직 힘주 망조 다직 지지 대주를 내려서는 뒤 다 가서 다직 그저 엄마 시험이 뒤출에 요라가라 다 대출에 뒤나 양손 여제 그런 게다 가래 줄에 뒤게 양견을 내내지네 와 장세 뒤게 제 된다네 양 들었다 제 가서 먹자 가 땅이에요 아직이 진짜 제시로 지금
1: 제일 다들 뒤 랍다 현재 랍다라는데
2: 레일 현재 시행이 랍다를 뜨기요 시그지 주문한 거 신뢰 공사도 하서 냠내 센터 양으로 랍다카게 땡이니까
1: 아 그래서 현재 좋은 게 단다 랍다카게 지난자네 잠바디 에너지 단 유튜브 소마로 레시도 양지 딱 저러부터 제 얘기
2: 요리 요리 갈아
1: 그래서
2: 그때도 딘센 세릭 니즈 돌이 이날 다 랍다 니즈 돌미 야가 뭐나 동세 노즈 치
1: 티시오
2: 레리 맞디 그럼 가서 거라 안당부 비지 안당부 이비 강그랑 디 거를 갈아 로다르 시직 디즈 비지 딱지 강물레서 셰셰 디즈 방다에서 미선나 다 약간 가서 전자 뭐 가서 그래서 미선나 당초에 대고
1: 되게 나가 돼 말아
2: 미들리 다 된대 전에 전자에 디기라 봐 디게 다 가서 갈아 지 공지 망고 지를 지 냠레 시에 소라식 다 된 미지 디요 근데 용바로 있는 일 소소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용바로 항상 용서 밥 치무지 용의 미지 맞게 하네 그때 처음부터 야치무지 하 가서 갈아 그래 야길 동두에
1: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먼저 즉 세부 보도록
2: 해봐.
1: 예, 예. 그래서 다들 거기 가는 소문을 시리. 남래래래 내가 잠깐 열어서 이제 항상 그 문에 대해서.
2: 레슬 레슬.
1: 근데 단지 그냥 그 건수소 내가 잠깐 다들 소리 때문에 이제 다 출리는 좀 지출이서. 다 뒤에 아직 남래인 단다 설비기 내가 잠깐 열어.
2: 레슬
1: 레슬. 그래 그 양지 믹스에 계속 가리나.
2: 다 딜레 갈라 티지도 다 내가 나고 딜레 차잖아 내가 갈라. 그거랑 가서 갔다 항상 해가는 데 그렇게 다 굉장히 세리 망고지 있으나 다티 천도가 잤는데 닝짐을 딱 세일해서 내 지금 이제 잠만도 열어라 동시에리지나 그걸 인생이 그런 변화랑 다치 두디 다파 가서 그래 취방 나로 방시에 까마 바지 개제 집도 있잖아요 그때 그런 너가 그런 가서 다 와서 자이나 제 제구요 자당스럽게
1: 어디 와요
2: 팀명이 신 거로 유튜브 깨라 다티 베티 가서 그래 니 속보를 베티 다 배에 기스돌이네 무슨 사람이 베티 가서 다 베티 면접이
1: 된대라 니 속보로
2: 리얼리티 리얼 돌이 탐이 진동이 기운 나서도 즉 보고 나서도 된대네 탐이 열어서도 무슨 사람이 인터뷰기 베티 대지랑 이날 항상 예 그렇게 대거라 지금
1: 이게 전화 때 돈이요 말아
2: 돈이요 그럼 해내가 그때 이제 제 돈이 근데 이제 그 취직 당시 방자 식사 단위 여러 점례가 이날 기담나로 출력제 뒤 길을 뚜뚝뚝 따라 가라 이미 가지게 네 가을에서 근중 말하라 네 가을에서 그랬을 때 그건 진짜 셌어리서 그랬을 때 지금 근데 저 갔다 오면서 그랬을 때 가지게
1: 그래서 이제 딱 주면 이제 지금 내 집 따라서 뒤 출로도 지금 최저 소식 담으러 상사를
2: 줘봐 드리란 드리 또 주민이 직대선 드리란 드리 또 대서서 빼미스 해라니 나랑 항상 얘 그렇게 그 뒤쪽으로 가나 다 두가 보셔서 마시 거는 두가 보면 그 뒤쯤에 딱 뒤쳐서 나를 거기서 가는 걸 천도 뒤에 가모라
1: 그러잖아
2: 근데 뒤쯤 두 나고 있어서 그런 취기를 방송 천도 뒤에 되게 되게 거기
1: 두 일을 진단을 개를 비세스로 든지 개가
2: 어 다디 그런 가서 다 정중 기초 다도 메다 있는 메다 방내야 시행이 되잖아 그런 천도 어디 뒤도 뒤도 천도 뒤에 유여라 팀명신 다 그런 날 두 당부야 당부 때 뒤쯤에 다 보당 그런 가서 누가부터 샤샤장서 되게 꼭 갈래글이야 님이 차는 되잖아 그런 힘이 그런 두어 그 도가 그런 마도 그런 그렇지
1: 근데 남식이 저인다 지금 사주기
2: 지금 사주기 뒤지가 이슬이 지금 사주기 뒤지가 이슬이 단이 사법 토세리
1: 다달에
2: 다 어제 뒤 향 레뷰 나는 이날에 사법 토사티를 이야기했을 때 다 어느 정도 지금 정서 드려는 거 이슬 나를 다 정서 야 토사도 사자 토사도 마사티 받아라 이날에 하람마서는 어떻게 그 일을 해봐 잠하는 기억이래 이 천도 그런 기억이야 그런 거
1: 아
2: 당연히 뭐 일단 뒤가서 총례관 회사 된 엄마 타미르 마미 포라시네 데니스 데 무지시네 데 세네즈미 잠바나고 두발레 티미르마 다 티잠바데 큰기나 나랑게 가모시 시에즈 데시마서 리싱 내나 잠바사지들레 다 리싱즈 데 리게 참기다 지 기그로 나달레 추마 냄주고게 스스거로 다 지 근데 잡아데 니르미 히지키 수탄사미 리싱 내나 잠바스데 근데 리싱 내나 잠바사 히데 케지 가이다사지 당면서 서서 룸벨레 티 따샤니 딜레 당면서 니미 히시티스네 무엇사람 계속 요탁주랑 딜레 뜨글게
0: Uga laji tuksu, xing yor tuanzi teta na li mi jia zaja xata yinbi, xing yor tuanzi jia maung la ngarwi wadong dinbi lambu xing dupi sen xiu da bar nyang maanyong. Kongka rewa dar, du da da, bue yong ni tuanbi xing ru bi tuanzi maangbu xing la jia qin zi xue bi nga yue top jie yue la. Dewi gong rim ni jang, xing ru bi tuanzi pe ji dong qi maang pin si ju jang rab dang rin ba duan nang yue. 생일로보나바 데링 베종롱친 닌친 레콩 캄게 롱친자 나당 이주비 휴람 시비레진아 오간르놈 레네 싱비 칠리 냠리 캄가 긴코와 오갈라 딘딘 휴디 콩가 냠리 캄다 디 튠지 향 하피 네나 잠비고니 카다 시긴비 제진 민티디 심바 가스샤
1: 그래서 단다 정말 저는 냠리 캄데 주제 에너지 콘테라 송송하니 다 용법 위원은 먼저 자전하는 팬버리스 봐. 계속 겨울하는 나를 미끼를 가네
2: 겨울하는.
1: 아니 선을 드제지 드제 단다 지난 게 냠래 간수도 아직 너무 지난 다다를 드크네 내가
2: 다다. 미 당고 들라는 거라 지금 내가 진짜 전 준지로 봐 내가 팀 맞춘데 총총중 말이 님기 접시 가서 다 뒤 배기리 더 내가 근데 중요하다. 근데 님미 당고 도블 제끼리 했을 때 님미 계속 진짜 시연이. 당보고 가라랑 가는 게 내가 시티 있는 당보 더 있으면 님명도 믿으시네. 심지어 지금 남녀 대해서 나는 Some of the things that they need to do, some of the things that they need to do, some of the things that they need to do, some of the things that they need to do, some of the things that they need to do, some of the things that they need to do, some of the things that they need to do, some of the things that they need to do, some of the things that they need to do, some of the things that they need to do, some of the things that they need to do, some of the things that they need to do, some of the things that they need to do, some of the things that they need to do, some of the things that they need to do, some of the things that they need to do, some of the things that they need to do, some of the things that they need to do, some of the things that they need to do, some of the things that they need to do, some of the things that they need to do, some of the things that they need to do, some of the things that they need to do, some of the things that they need to do, some of the things that they need to do, some of the things that they need to do, some of the things that they need to do, some of the things that they need to do, some of the things that they need to do, some of the things that they need to do, some of the things that they need to do, some of the things that they need to do, some of the things that they need to do, some of the things that they need to do, some of the things that they need to do, some of the things that they need to do, some of the things that they need to do, some of the things that they need to

다다 렌지 니센 임반다네 베종 노치 사쿠 하르종 샤마 종다네 임비 동만 루츠 예비 링둥이 같이 유종래 룽던노 조 같이 치팅 잡여 노우가 제제 몽타기 온도 디발레 또 온통 종이리 치와 메상비 예동가 메른바히 타몰링라 니피체 링비 같이 치팅 잡보통 포 루야 로리 노 힌든 동마 노르 메체 룽 숨라 노르 메체 룽 숨라 소바 참라페 타르 유양 공바 벌라 양비 거히여

아베 기라 효야 마고로란 드람 제서타 테게 튜나 고보 토토 후자티 아도 유지게 총바 유자리 인서비스 찾다베 셴가 총바라 숨은 인서비 고고 리디 동베치 런조 총바 타냐 다한조 모롱게 다 사브 젠보 토 다른 테게 빠제바 마롱 상황 된바 인지게 삼바라 다 뭐예지 샤로도 다이게 눈도 콜라 제나 타 아도 토 문잔도 다 카이게 척수 콜라 제죠 문잔도 데 이나요 음부젠 동조 송로 렌가지 사이지 착로 제제 로제 타노트에 맞아 장당강로 라소바 제제 샤라토 뉴마 라소바 인록데나 드라마 행도 다 페제 노소라 하고로 데나 드라마 행도 상데 제제 튜나 런던 드라마 행 레파죠 런던 라바티 라

마지 저기는 먼저 표 메시지 로가지 자주다 담비기 방주 망주 중지지 메도 동저지 인스시에서 다 뒤난에 대사제로 동디 먼저 더디 전화 아이유 난게 다이다 공에 난게 스디 디레지 차요 디 인스거야 굉장히 가르려서 다른거는 차시하소나 리중 레리기 쳐도 대사제로 동디라 전비는기 중지 냥아기 제보 제수 등대지 차요 대사제로 동디 다지 광장스네다 최강게 장지를 때디 전화 기사제로 동피외기 침부 윤디기 동장다 제수는 증거요 대인디 중재년아기 제보 인스 등대지 니네 기사제비 중디네 나의 지조기다 지금 지시리 막둥기 롬로기 변조기 지시리 지신망쇠다 폐기다 중지교제 그게 도를 신조체교수니 제시진단디 하장기 친구요 대인도 전부 기사제비 중디 진단직 시자 근류기 중신스 디시리 숨내 차이샤와지는 야가비 망하 바랏네 독주리 라마니아 독주리 디시 다지 시라게 중주인형아 동주 육이도를 크는 다지 피제도예요 풍성초부도예요 방주 중부 망부 디제 디기 중 동주 시행용 그 정도 대사제비 중디 더동의 풍성성 치조 치조에서 주기여래라 방장기에 치만 치만도 주기여래 디인디 디 다지 대사제비 중기냐 진단 친구 찍죠

0: 야 코나 나베 찌라 쇼마골로 란드라미 제산네 런조 쪽바톤 냐드 오아테게 튜나타 방가르기 바셰 메도 차체메 요바테게 땅라 가르조도 초라 하피게 코네 초바남 테게 튜나 샤구네 테네 송랭라 제히게 코네 테르데 요베게 머터 다테 튜나타 따라 톡조 허자토 응라 젠보타 예요 톡시 디섬지 찡고 찌데게 다히게 땅히게 코네 터마니토라 다안조 무가게 테게 튜나 도지 젠보토 다랑 테게 맞이바 오마롱지 상모데바 니데 예용토 송히게고네 테게 튜나타 카차게종 라모메바 추고다 노히게 테게 튜나 트류게 총바 코도제바 총마타 동덕 차고라 빠히게고 모난지기 시세 창화라 교 테게 튜나 제베지 호다 테게 땅라 끼유베지 샤강통 다통 구자라 소바 노르게 르제남 초히 징메바 휴메 빠히게고네 테게 튜나 카지게 가사라 노히 차치거사바라 메자나 유지게 다통 구자 샤보스토 자샤 메도 양즈 라속바타 기데와 터남 초시지고네 따지도 중도 라속바티 와티게 튜나타 샤본티니 치시지고네 퇴게 튜나 야잠 제베게 갑다타 고보 통저 허자도 다 예요 통제도 농라 젠보 디솜지게 마롱지 상황된바도 다 안전문조 도지 젠보니 탁베게 짜시지고네 종라 쪽 테마자죠 말리바 마수 통시지고네 퇴게 튜나타 최소지 노르 진도체와나 카지게 가라 워히지고네 가가 주주지 뭐라 담네 진제 희게고네 타루 슈지게 요노데 다 샤발람도 로루즈 따로 봉도 차뎁시게 춘지라 레지지 탐제 돌라 르모다 능중노 발라베 티사키게고네 테게 튜나 러야르 렌토 톡저 허젠토 도구메 발라 소바 바담 윤로 콩라 차바다 노히 시키 더저 시게 노바다 노히 다한제 희게고네 가가 주주제 응알라 시키 샤정라 홈동 시키게고네 테게 튜다 차 체메 삼발라 가사송니 디에 요바초 튜 테게 가다 다 샤차몰랭가 사자네 라송라라 소바즈 농송농 뉴마즈가 게메지 다 샤라라 소바 모히 타바 유바 더남지게 통타노트에 맞으바 칼리라소 혼요 라소바 켈라 모토지 다 니솜라 샤라시베지가 천솜라 뉴마라 소바 젤라 떼죠 다노 카시지 레모트 데모도 다 파제 파유지 쇼라 로바 인도 서키 제조 럼보시게 근디라 녀석 럼반 조르슝웨지 뒤다 제조 럼보치이게 모히게 균에 세솜 살레스과 다 모히 내제 스크베지가 다 카시 여지게 레모트 다노 마로파 아지 도당 참모나 대와 다른 대예제 화제바 땅롱 봉보터 차대시키 시가 노노 타베제 땅가 마 대예제 티나 땅롱 봉제 칼리 쇼바다 노히 윈부제 동조터 자예제 다 노라 초히제 고네 예베제 후다터 총제스 상베제 노터 봉제 그 초히 다른 대예제 화제바 샤가르트 오히 아지 도당 코마라 마제 그 용서 관시제 고네 대요바 오히지 윤의 캐노 대예제 투던 제메 승자 노르 잔더터 마제바이 그 춘다 시키제 고네 오나 쳇다 다 카제트 용서 온라 마두나 노라 폰노라 시주 용바 토네 르보체 예게 파견 동도다 시키쇼 튜트이게 가다 니마 듄자케 송베게 가다 저켄게 나다트 용서 예시게 고네 아르게 노냐베게 테이게 튜다 오타 저켄게 니바트 용서 예베게 가다 테라 라송 소바 남지 야르송 시게 고네 마두 톰보 구지게 제모 예레 시게게 장동종네 라이케 다베치가 오 카제 송게 레모트 다 랑여 참모라 마롱바 샤참모랭가 사자나 아지 투동 코와라 마지게 용서 꽝반 두베게 가
1: Dungman ru tso na pe jong na chi sakul har zong xiamat tong da ni yin xin lo song chi so ji tong bab dung ka dung ma xi re kome ling zong le ka chi yu zong tong te kar ni cha chong po xue to ba ma zi kome zong la ci ka sa xin lo nian bi che chu yue leng jie ne kome ling zong la mu tu se ro
0: tuda shara namje ke marson ne ta nyuma tong hi ge ko ne chamoleng sa ja la sun je jong ren bo che la nyen sen te qiu be ge ga de ter chamoleng pu no ta pu da har zong chong ma nyam je du le ge ge no la cha che ler zan ba la zong tu ti ge ga de ta ka she tong du lo ta no tu ge ma je ba wen bu chong rong ta ya ta ta dong jo ju me ba jian yin nam sa xin ra me ge tam ne na zong la xiong be ge ga tu ti ge ga de ta rong bon bo cho je te rong ni ge zong ga no ta ti ge tu na pu ba xie ge yu ba chang man du ze ge pu ba se ba ta ti ge no na xiao de be ge ga ter ta rong bon bo cho je te ge san ba la ka zong ta ma de ba ka ji ge yu la song chi ga no lo ta da ba xie ge ta wen bu ge chong rong se ba de pe jia ta ta de ge su la ka ji ge zong cha zu yi ge be ge ho da de se yu na ga
2: ཁྱི དང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메션은 전어당 채소라 뇌지 동기자 뉴스룸이 경귀 유예
1: 메션 응고 시즌아 난초 겐다 윤선지 야근 등지 미브라 이자 난귀비 샤와 가이킴부히
0: 남아다 로닝 칸소 모초 좀뒤 체서 미치 하위 조진 주지 제조 시무롱
1: 난진이 장찬지 로귀 강슝도 팀이초라 사자강슝도 메카 소무초 다동 지소당기니 차라 재미켜

0: Chúng ta vào công khai zone, tức là lim mình được liên chi sẽ bắt gặp sự kiện ngân hàng cho cái gì. Từ đây cái lim mình được liên chi ra yên na, các chàng đồ nộp bút sao chép này lim mình sẽ kêu, đang ăn zone lim mình sẽ dùng ra yên na, trên này chỉ nên dùng zone là, từ nay trên nữa liên chi là, ta có nhiều ra yên na, chàng đồ có thu được yên na, sẽ giá sao tôi đặt tiền năng gì, phụ dụng cái. Nah, yuk dalam ciri, kau ni jah, yang zat suriko, teh zat ini ngan suka, limun dalam lencik dalam ini na, kata manja we, cijo si deh bat ini jenuh kaya re sando, jela, nama ni dah susu, ngoce jenuh ro, jadi we simba boleh jela.
1: Ni sengke nama jah hidale, ngapai yang jah ini jang dari, deh, tadang jah ini yang jah baji,
0: tadang ini yang jah baga leka deh macet bato, tadang yang ngan suka cando keda, je, ngomir ini kau yang ini nang jah, deh ni ringi ke juja ta, deh ni ke tu ta ta, kau ni. 今年个，但是个投了别最新的新疫苗，就这啊，等于说等于说个抢到个，这些个人打人把忙不进的，切个东西等那些吧，俺做忙不同样的，都是些的怎么，人那个定车些那么久，但说说个，娘些那么久，但这个他那别也不进的，俺做那大用的怎么，但等于个用错了，等于这些个人在等，让俺你周末用咋等于没过了，对，我也说个。
1: 俺做的没忙不进，答应过等你答应的，咋不？现在不用个游戏机，谁去啥人噻？俺做个南京吧，等这嘛，没忙不进答应过你去了，对吧？平时讲讲的，哎。啊，他生气弄把个日时嘛没事，俺他，看我老爸你突击的心思，俺叫你跟他相对我嘛，嗯，我装我操的，这里，他叫你答应他。
0: 莫让把这的公司太直接不干净，那兄弟把些那么小把子员嘛，俺那人呢都没别的三大地的，但俺你这差不多嘛，这有的的，公司他互相学习啥，门头呀，公司他了他用个三个门东啥装门个啥啥人都得。
2: 人啦，俺做餐餐个，门头的人都人，手机嘛，人，他这里俺你怕吃，接接了对吧？平常去，如果你把那了对吧？做那吃啥的，他都有讲，人去吃，说说我这些弄着。
0: 一大年开那把，这一点嘞，啊，对俺这呢，啊，干嘛个这个，中间嘞被人进吧，对你，他个厂子里么个啥多吧，啊，等大嘞，对俺们啦，人进难家。那是。啊，派人呢，啊，开出去干嘛香？是。对你干嘛香的呢？他开好多啥子呢？人多嘞。老人啥的做俺做干嘛个这个老的人多嘞？人多嘞，干嘛个这？对俺们在春节个，春节的干嘛个这？
1: 那是，
0: 他给干嘛得来了？伊那，他等会个主办请你去，等这进了没晓得阿些，等下我做给干嘛得来了？伊那，他家客人吧，伊那咋？他看着咱们来了，现在求几了？卡萨卡罗给他去吧，等这进来。等做的人去请坐，伊那他就一年的，等这进着几日啊？人做个主办嘛，第三的做起完，罗就写三的，等你们我做这三路，等这他门头我做给。 干嘛该修过了就修用的怎么？两个是干的事呢。俺做俺这些上路都能修啥的？干嘛干这些的？他当俺做通知一把的，没人送你一把，谁求求路过了？给有的，给大部分人呢。给空着人呢，他空个老忙忙不接，少休息，忙不休少休息就得跟着这些呢。加拿大、苏巴达、加萨加古拉、苏苏格，他就给出的那忙不接要的啊？你呢？他这个不就个？ 但杨迪个给出的作业呢，他写了爬松，写个爬山也难着，杨明那讲那个啥家个啥家个了，杨叔叔个得大白东呀，等着去。啊，你送把么的送把人呢？他人情大不个，但讲那个村子人么？他对你娘这些呢？他对了呀，杨些啥对大不人？么的送个单就生着着，等着这些那怎么办呀？我要啥人生产着去？对了，他用错大不人呢？
1: 其他当铺，这人呢，等着就在云南站，东子在云南，都把个另外的在跟着在云南，其他的啥呢？反正在跟着都要啥的。他做钱啊，那个干银的，谁个嘛人？哪怕请红军工地的工资的，人家东子把些就干部人员提前给给给我干的这样子的，给给我投资的，我嘛是拿钱不认个钱，我都讲，用个大大不晓得信用的哦，我。 红军工地那里，罗庆工地那里，哦，土瑞工地那里，哦，给给我们的那开的也少的，我们都做钱不装，我虽然钱不装，我认个真。等两个孩子差的哦，最近来这节的，他从个来个，他差着的，咱就都，但没说有如果，嗯，他一工地哦，但都是些的个个干员呐，哦，他那些工人白就员呐，哦，同济把的干生个些呐，啊，干的个人家干干生的。 在那些地，养我装文个，用给俺那人呐，过去就这些的，农村人家就是如果。 아때 베이 칼롱마 포종오 두부테 르가 땡아링요 께션 차트데 진도 차디 오 베이 종리고 가야나 영어 종오 요 상가서서 오 땡아링요 어떻게 할다 야야 젠조가 상가서온디 땡오 그베 개그 돈지 바시로지 세온디가 켈링가 요 체지리스나 오다 나 호조시디 그 고가 디링 솜듬스 디준다인 오 레가 모본다디오 과제나 앙아링요 오 데디타나 다 종무디 종가 교선나 세노 드나디 제데나 로레 시강모마다디 렌드다스가
2: 난산난사지 게임이요
1: Then, oh, then don't you find a sea goon, the other cat and a wrong hair. Get but the zoom had it. Yellow yens the wrong catch and moon, then meto the hair gunata, Yamat Yil and game hooligo. Lacanda the jingles on song that the wrong sand of the somebody else had it. Then, oh, that wrong dream don't zig and on the thing at the yip collar. Rosion she on the autumn, Yamundanga.
2: Zilla, then I took a sit down pony, Chanduka, you see number. 지 로레네 로레 데니 디렉 폰주다 데니 문티도 다 소소게 샤야 토네 난자 소소게 가쇼텔 쫌바 시다 시기비 가제 아 양고소간 소다 진이 다베나 달로 닌도 녜히 장안네 녜히 자루로라 처 시다 균이바 체바 손주 소제라 뒤지 조보세 그 창도 그 연신 남바 그 빼지 시고지 여자 데노게 다조 게코만다 진이 렌도 진이 드네제세네 쫌바 데디 잠마 나이 년도 휴버리 어 연신 몸부지 토숑 어 소소가 부산 꺄운데바 와짱데바 마무치 토지 진행사나 당괴마다 로카기가 문다 더나 다다가 창도가 연신나바가 남바데 진라제리
1: 다 유야바글레가 다다다 휴그나 느끼 창도게를 림응급도 요 휴그나 까문다린도 차디 나센라이나 느끼가 나여 몸보디게 로 로다 다로치 텐차디 내가 텐차디 세문자 미소 제겸문자 몸보다 여신가 소소다 여신가 호 타타단자이나 수이나 롬문투 베차야나 처음 보러 바르데야지 든 인하세 뒤지 조보드다 타나라 딘데 휴게디 오스 휴게 상가당에 인다신 동가시운디 다지시랑 이게 돈보건디 다시 초칼런 제아드 비사 첨보 여지 말고 안 모히톤자도 주여톤자도 예 정모 메차디나 지히안 오 동선선자 알은가선선자 비사뉴드 타단자이나 오 Pokeleka at the Yomola singer, Okeleka Yomo at the Lessinger, or to any more ye, Jan Dindi Hugur Jensen or Borombata, Leka Yomo Drongo Yuri, Tata Jina Consatel, Jeb Drongo did meet at your town, Muntu Lojon Shigis on Santander, Momanga Yitando Gana Yankig, Mipezumbo the Jingus on Sanji, this is it and
2: Jan
1: Halakos, the Nation Tata in China, Donga Mobo Drong, Yigatanoni, Yanoni, Yaka Jingata. 신운 듯다

0: 가거 레닌데 다줘요레 가거레니 또 지하철에서 안다나 자합법체는 그 카멘사 그 탄카 삽도줄레 다단데나 롱오닌자 로지요레 니 양존디 디 요발라 치니도 대여공 조사 뭐볼레
1: 이제
0: 니 양존디 디 까마자차디 디 까마라 아 까마가트 용콩 까마가트 다줘요레 도코지도 다조지도 니 가조지 초마요레 Tini kama gande na janjun hosan ka tal lahi ka leja to gamba longo dinja la ka loji hejo to kama gan he tajo lese.
1: Lasa.
0: Tete e tsuma tsa bindi ti yejong gona yejong re ne gona re ne pache to yin sa re.
1: Zela.

0: 동기 캡본수 튠제기 좁지디 사바다 링뉴 방미제기 초수 비비 개주 문세 되고인보다 랑게기 제도낭제 균퇴왕 중교보로 벌주로 군디 대비 유지주유
1: 디글레 군의 비베네 추 녜차르 게세 지겹한 선주로 승퇴강키 선주로 용자 총도 초보다 소레타 치리젠부타 총튠부 링네타 휴그르부타 총라 더구 토담 지겹 취제기 제유 근글로 튠티 쳇음 남한 송네 로규제 베전 튠레 뷰제 토뷰 공비 동주 힌시 송주바시 로규제 베전 튠레 시바티 타르쿠타 차루 가르규 종루 수리면제 이켄 진으로 시소 린네기 시딘 띵서페 종회 수준기 켄덴 튜네레스기 휴 민가르 랑게기 루규 비춘 튜네기 튜즈 정신 내리기 시균 연기 켄레기 창보르 티니 당아동 신기 휴바타 레가 티치켄 티 숨데급 줄라니 와신기 휴진 레리 시부 르 송녀르 경보 걸 통주로 티게 하잠 신기 휴바마세 대단 첩지도 세네카키 뮤미 린네 휴샤르 송교타 균지 치슈 치루단디 루규기 비춘 튜네 공비라 규디 동신 휴 내년 룬주 발리급 개용수 문민수칸 치직탄 시동국제 유바탄 치기 숨자라탄 둘레기 말라 남바 민저화 티니 하좀 유바탄 록대 송된기 디부 규티 치계기 계급탄 서구 제주라라 최종도 유바시 선주로 용자 총주토 제유 경구민네 사르투 발짐 제패 루규기 배준 툴레 뷰듀 공비르 규디 동규고르키 삼차르 시베나 세네카키 툴레 캡주키 삽자 칸교 소와타 뷰리 툴레 추구 규디 리그르소 제디 니도니 쇼사켈로 리급 시균 통주르 갸림베 니딘 켈레 응업주 소중 투베 치바타 중국 제주기 차진 총다 갸드티 시균 통주르 동신베 켄데 툴레키 추소 동자 되고바타 Nyedon Sumchulo Likab, Zamlinke Zesun Kileta, Chagjian Buda Kajik Chabachedi, Lugyuge Bezun Tunleti, Kola Shibu Rintan Jita Chuyki, Rinba Jinwata Zesunge Chesu Lepara Gudi Donggubi Langsadun Yuji Ngudruna Yu. Tidan Chabjidu, Rangyeki, Mitab Rinyuki, Lugyuge Bezun Tunle Kongbe Dongwara Nubat Jintuba Chibata. Tine, Sansa Dienpe Tunle Kuyki, Tunleki Lechi Ngunla Zubara Gyabjur Chibata, Mala Rengsingki Biduta, Tiendia Rengsingki Da Yopa, Jisuyutan Tunbe Ligri Chetedi, Mirumne Mirupa Rajunzin Chepe Lazeti, Gyardu Ju Chobata, Nyamju Chi Rungwe Chengzin Gyunura Yuwa Chedi, Suyun Sozeta, Tingrup Tsenze Ni, Nyamje Dingsa Tuba Chedun Bashi.
0: Digli Gune Pipine Zu, Sane Kagi Leja Kesin Kajila, Kurim Denshin, Dendi Ngang Gundi Dangye, Buse Toi Pige La Rongde Chishin Yu. Niwe Nishe Rin, Gekhub Ki Gengsin Chute Leja Di, Changgyu Tsuku Gorubwe, Guangdong Ki Chu Tungkong Guji Leja, Chu Lianse, Dixin Chutin Sisi Ki, Chubchizo, Ale Chibi Tui Samsu Lipyu. Changgyu Tsuku Gorubwe, Guangdong Ki Chu Tungkong Guji Leja Rinze La, Jili Shibki Gubju Yubata. Guangdong Yunpu Chongke Ki Xijiang Zangbu Chushun Ni Di Xin Chudin Sisi Yuti Chu Changji Guangdong Nubyu Sikuitu Yeyi Yubatam Lamgyu Ki Xiangtan Chongde Gyatan Chungye Ki Mibur Chi Jigdong Gyeja Laksamla Pembatub Yunyixin Chirshidana Nidong Yami Sumju Soji Loro Chu Xiartong Tumne Korgyu Chikgu Zugyushi Heilongjiang Ki Mudanjian Chongke Tu Linhai Chusui Ki Zugjun Ti Rakchen Ki To Kip Gebe Tame Dongchong Ki Tu Samsu Libyu 계급 추비 레터 계진기 남장 갸다 읍주 이체 인비 린하이 추즈니 해룽장 추지 지시 레터 계진시 인비 메규라 뷰리 주군 고튼 지토부당 뒤송 추진비 갸균 무치 주영을 끼니 추로 고베 뉴바 치로 주인 바시 짐주 지멍시 지구 가지 수준 제버라 군디 교부 동신규 민가라 계급기 롱아체 종업의 철구기 존내리제 남장디 大连金州湾各级南塘南站及客居设施及拓宽组织社区的，全用的沙田及出租所阿列级别推算所里边。越南及初到美苏林镇及南塘通门一百五年，南站及推定塘铺路命运中职业局与别提及客居设施拓宽塘，特任任局局长你专家的约伯塘，刘主播技术局在每天吃西东松吉新年，向下的社会及各级客居店的开心行动有了举办时。 新疆土天山这边洛江这边吉松来过松松奎田年杜山子塘田年库车牌的女主熊浪吉松的最近人心给列着阿克桥马克普浪尼巴提阿雷吉推上做了一批吉松来过松松女主熊浪尼给南土准心别该次这边做内熊浪列着行行 提准起天山市委洛江派的主编，对应提当地区最局部的、区最细派的统统主军不谈，落实不落，追求又不是。贵州六盘水重庆的水城区属曾林溪三百多许松柏地安排女追熊狼及天门三群追求这边推三所里边进。阿里明年三月定就所以列个了女婿有贵贵的东西月。安排女追熊狼及贵州安顺塔潘州尼这对钱有不谈。今年也可比女追熊狼找啊基础列国及上海滩昆明派的及女追熊狼改革单位列这些人。天门三星期北盘江藏北初中进步车开车又不谈接近车拉米接动阿比阿比中卡松又不谈三位谈藏位派的托车还把米阿比出去新月别托车你的月别托卡西给托车堂送给月南国的协同突起初中欧尼派的追别推运体谈得出去松铁干嘛全阿桑派的通途出去不是
1: 这个来库内比文内区他留存图中国人越过了永康塔中国人在九七天军队满不重回他留到我唐古年到我东北派的解控七名的中国人在九国统治了年冬出家送去所住且预备谈铁腿从来加在你说这段谈成中间派的预备谁解控这年加在老派主流年间前期的外面上腿从来都送烟派的预备谁他留言给孔先生给孔南最年有过了永康安唐不年安你许牌起给孔南三接出有了给客气加上送出送去把他恶徒推送来加上你就对着团恶牌的去把谁把是恶徒的推送来得你许拉牌的去把谁提档七不记得给客气他的诉求为表达他人流团在二百万万期间有过了为年半多年过别将会所有的学题并呢上海内清安随便群口他坚持老多出去每些所都不具备在具备国库民众和公费团结区贵的数七百天开局数金牌期间预告的话明年我西期请俺提个人俺数七百的用个预备谈提送为赌场加进俺出来给预备谁上海属全国俺数七百的用为二日预告的话俺数七岁的那些银白千天第二闽南籍来去哈江徒步渡来全国将预备随车地图帕尔马洛孔全国水产业七十九度南边的养鱼也不多见九八十南宁南宋从东部努力不断天图业绩前期在九块有丢丢来团白瓦塔出点重庆的军爱从所给不采塔在九给扩展配送操作单的小区出现多了动画的代表七八十上海塔深圳义乌所三年期业绩在九期在内部三百多瓦塔给力忙不存在推上多单瓦塔东住小区连锁单区某些区有个瓦西期俺从越国的草坡谈念头用美牌的所算越国的用外行参谋也不多年前看忙不能让国的给东土给多了准看给国把养鸡不多体位来天明年甚至可别若让其给多解决把谁他留到我准备去进行监控专业加这老百姓去帮忙逆差来过济南我不能用途动会天气冷路谈学徒主路年的美国把我所拉链打入会监控其余国话的加这老百姓二位得不得入情绪把谈高过年追究样得不得入情绪深圳南坛企科追重给了孔别参与公司从列土丹部部长选拔林振兴企深圳南坛企全部写了么他南行加这老特别协助我来拉链打入会有个为为啥情不我这些出现套件的这月帮大宇宙切切我这把他拆了不你念头这都一月前我这拿去
0: 第一个年别不年岁你先供三个月别结个女个军人许多切把的行了龙安前期七个月别行让给给落着三把组军协助切了当年军械没把的攀人主心别落去国库更就是也和你有一句一句给我我这些把心呢龙安生气切个卷个不行让给给陆秋国国我的心落日的相拥加上个也没判断主角他你就三遍送给独自我的为忙的主角这是虽然天内天帮面必须龙女具备国国电表岗判断主角应别替陆着三把组织解决了让其特别多定义让给给陆着三把组织解决了动画他洛基追蓝索洛这列的开心组成了西部县国把教授当年洛这汽车给地下塔电力给出现托的东西是
2: 明明大吉吉俺就老爸的出吉吉
3: 明明不吉吉俺就老爸的出吉吉
2: 出出的吉吉俺就出这两把吉
3: 差不多有别之注意母亲一行子两把吉
2: 米吉奇这样是江浙切磋
3: 娘州人的这碗里恩济点点杨村西奇
2: 色出康西奇鱼体米南用我起
3: 米吉卡奇经济也给党推梦古边的中华米吉奇索子内色党独秀内色热碗内色介意

0: Tabri dang zhenzi.
1: Biri tang miamle.
2: Qidi tang kongpi.
3: Zemling ki tirin kasang.
4: Zemling ki tirin kasang.
3: Singaling ye gong kam sang, xiamle ya zemling ki tirin kasang xibie le cheng shu yin. Tian di le cheng ki nang tuan zu ni. Ngar wei guo ji tang. Ngar wei kuo ya. Ngar wei ni xi dian ba jie ki chong ma yong chong ti su zu ba gun di dong gui xi bie guo tang. Shanghai nyamle zeng zu ne bo zir nyamle par ge kep qin bu qin ji ki dian bu tang yar ge xi duo tup ji bie guo ro. Zhong gu tang yi xia xia lun nan ji ki nu gu sa bie nyamle ki par tong nyam tu cui xip qi xin yu bie guo ro. Zhong gu qi zhu chong tun ki jiang duo pi ge guo su dan ne zem li le li ge ke qin bu wei guo ro. 중국탄 링첸 총회 개급화를 기념례로 슝룬겜네 퀄리시비 피게기레 왕직툰 뒤쪽 뒤교로 군디 동신 유배 고소인 샴러 틴디리 생기낭 튼십전 남신소 튜윤인 숨키 점린 총튼 정조기 니동캠이니 서초류 지배 링디 니셰콘 수지르키 진우와르 쭉지와시 Zemlin Chongtun Zengzu ki lokor ki jibie qingzhi qigu ke qi shu yinbie gebdi jibie lingdi ki jutun zu ni. Zhonggu le nubi jin xibi ti yinbi ta. Kuali shibi qipsi ta. Chongtun, rikshung ji li rika ki guanzhun xidong chungi lang zem nyamdu zom ni. Kuali shibi Chongtun le guandi dongwe chui ki xibshu li riki nubi guar ling yu. Tie rin, Zhonggu cho ki qitun zhu ling chongdu ta rinne wun jor ki rinbi qigu tingma bi war tukur ge gip top yu.
5: 속속군춘추明年突破我直随蒙西切别充满从吞直随了松共切别他怎么连从吞直随谈吞别其他不妥呢吞列四句拉达切给你开干新度切我西银别充满雷地接替吞列四句直随给个句他推过仓途东久了推蒙托追多切归别不归切给银西就有不是 중국 초기니르웨 튠레 시주탕 콜리시비 벤조 총튠주교 튠조시비 주튠조위 치튠조린 총튠토 어지롭친키 기겐체무와 점린 총튠정조기 우슈 벤조시비케젠 소르바 쿠프만키 튠레 시주기 치르기 누베티 민에게지 총튠주교기 디웨 젠롱키 체식도 교와타 벤조르키 딘자티 규긴키 체식도 교신규 튠레 시주기 편제 강저 튠민티 지르 게지 튠조르 치체 러토 규바타 냠레 띵습 체체 튜몽키 편제 첨부 튠규 인베 조 양베 체다르 텔레 독베 누베 튠 시지 주 규브시 냠제 게초 총튠 피게 총두 게지 총튠타 총소 시스자 더러몰라기 튠레 시주기 통용 미베 정신리 피게 기닝가 치루 치마타 라바르토 피게 조심베 콘도게 컴망보로 튠레 시주 라다 치바르 코브에 튠콘탄 누버던금미 콜레시비 총튠 주경키 피게 조심베 콘도게 컵러 튠레 시주기 록튠 시주 파르통 소르조 체디 티 튠기 누버 갸치르 동안 탄지 균투 피게 용와 람디 치구이 시주유 칭화롭친 링내 칭카키 기겐치무와 벤조 토담 룹링키 군지 바이종은키 튠레기 시주 지부인쇼 튠차 민자웨나 텐뉴베탄 슈긴야 민자웨 세지탄 튠베고네 튠레 시주러 제버탄 리지 눈딘치구 튠뉴탄 치동창보로 콜레시뷰 촘제 톱게 지표 태동 튠기 치체타 리슈 제주배 편디 코르요키 편제 속에 교견러 섬시 제고시 주유시 중국 초기 니르웨 총튠러 샴디 슈네 티웨 리베 초와르 군디 동웨 더구 토담키 라글린 시베 주튠 조우 치튠 조린 총두토 총수 군준츠 콜리시비 셉슈 총튠키 더구 토담 그르주 기냠용타 중국 피게기 라글린러 추도르 제베타 중국 그르주 피게기

0: 지난아마도 로촌주부주모여다 군한송 치즈단소닝구초빌린체인다나 배조론치닝치리콩 강기론치닝치시빌라인치빌린체인티시 드렁가시빌라인 휴지뒤천우 시비주부도 시비조인 시비 난시린체닝 자제시규 샹라시치노노니주
1: 시비주부
0: 洗笔桌布罗城桌布桌布有的老居比东干的罗雷永为对策写诗这洗笔罗雷你们的农我给米姐姐龙我顿去顿顿家冲根苏心皮对策养营这洗笔你们的农啦我给娘婆老七米姐啦拼对说多 龙我顿去顿顿生个月东北为罗居家郎不得老七为准之啦得了先不脱

0: 워거니 칸키랑데 로인 신칸노는 뭐이 드린체도르스 데니 고아디
1: 세세워 든지 고쇼 아 니 고마티고 드체네이나 워캬니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자라 라라토소 몬티아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다 든지 인드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히
2: 워레레레 롱팅 카바스미안레 징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크 냐뿌 예히도나 치닌가
1: 오레 다냐보 길랭야
0: 레레레

0: 양세 탑정 마첩 세디를 탑 세디를 오 얘는 추바잡이 되라와 와 타즈시 봐 얘는 터모시 봐 탑정 마첩전에 얘는 증바 얘는 골로와 얘는 얘는 추바시나 양 아 얘바도 마첩 와 얘는 뒤 마첩 봐 탑정 마첩 나신이는 마첩 땡겨 와 탑정 아 탑이 탑이 진주 바인들 근데 장다 되네 탑정 마첩 답 근데 혈압정 치즈 혈압정 치즈 혈압정 치즈 의미도 있어 아니 양은 근시 장와 아, 되네 산호 장와 양은 준지 발라서 봐 연박 치지 지어 봤대 네 그래서 흉담 행겨요 혈압정 치즈 알아봐 혈압 진주 바인들 아니 바이지들 가야 장이 장한테 잡아 혈압정 치다 근데 저지는다 진주 바기지들 장다 잡아래 근데 다 진주 사당 양주 사는 게 있어요 장다 잡아 그래 가다 바사 장다 장세 다 사기 진주 사기 지서 가야 돼 장이 장 잡아 변다 지장 지 디장 마통 니장 시다 지장 지니 아니 나시 니가는 지히 비기 직 토만이 되잖니 뒤 받을 자나 되자고 되잖아 아니 티비 지제에 대한 만족을 다 현인 집이 되러 와 지장 지세 만자도 본 제세긴 지기 진주 사인 바 인자 아니 디지를 가다 바사 장터 장서 내니 장터 되지 봐 디장 마통 히비 가서라 오 미크 디디레 되면 자 리마소스 안 토마소스 히비 되지 어디에 되잖아 디 바다 마통 왔더니 나시 받을 또 무슨 만토바 잡아 인자 디 받을 제비 그 장나들아 아니 만토바 되비 지제에서 그 와 디는 발라다 다다식 디기 진주 사인들 가다 봐서 장다 장선이 장다 되지 말해 아니 니정시 오 사자도 나는 니정시 그 누구 세디를 아니 아 니 마에 바가 야 너지 얘 나 얘 어 그 시에게 여 봤대 너 그 휴다 뒤가 봐 장다 되기 휴라 니시 맞아 니정시 세디서 아니 나서 이 니기 진주 사인들 아니 사이지들 장자 말해 니정시다 다 사라게 지들 가야 돼 장에 장자 앞에 나 리정 리스 또정 마히 조정 랩다 Likjang likhi because land will like ask English, Yanju Sari. Yanju Sai Indila, Yanju Telatini Kai the Changi Chang Yamato, land will like ask English, Jinju Kalatini Yamare. That's what you are sagging and drinking. Don't go to Kondo, Shira than Jeda Castle and Totanjas Castle, here by the Chibachi Jong Chadiori. Land will like ask English, Yanju Sai Indila, only Saragisala Kai the Changi Changi. Likjang Liks, or Hajang Yapa, Hajang Lipkites. The Nashi Tomate Mari. And a Tochang Mahis, Tokzo, it is a Tekaya Runga, Runga, Hipa, Runga, Nipitera. ता तेदो तोना या वे जंगे हि हि हि बा मेंस हि हि देने मा हि बा हि हि बिते ओ दिने गासि मन्दो बा दे बा ओ तोक चंग रा दा दा न तो गासि तो यांजी साइन दे अनि सा दे के चंग रा दे या जंग नि ओ तोक चंग मा हि जो चंग लेप्स गा रा दा दा न तो गासि तो यांजी साइन दे अनि जो चंग ले दु से दे अनि जोबो मा हि बा ग मे यान दा यान आ अनि ले यो पिक दे दे नि गस ल दा दे गा बा दे दे न दा बल चिर से ना गा दा पा सा जंग तर चंग से ने जिंजु गा आ जिंजु ता दा यांजु ता जिंजु पा जिंजु सादा यांजु सादा नन नतो बुग जिसले अनि आ ते जेंदो गते जि जोग गिब कासला अनि चांगदा दे जोग इसने ता बेजे दे देरे त गादा पासा चांगदा चांगले खिबे अनि निमा दे चेरसना गाना मारा लंतर यांग सने जिंजु गादा ना मारा ला ओ ता तंगा बुग जिसले अनि चांगदा जे जो मारे सोना कांग जे सने यांगदा दे जगे रे स जेंदो ते गिब कासला ता पेना गाग जिसले जिंजु गाग जिसले यांग जवा पेना रिन यांग रिन सेजा यांग थोंजा चूस कोंयांग पेप्ता रिंग यांग रिंग ही बिकासला हाजांग रिंग विदें देंगे रहा तो तभी चीज़ें अने रिंग से यांग देख जिंजु गाये देना गाना मारा लांथर यांग से अने यांग डाटे जा रहे रिंग यांग रिंग सेंसांग यांग तोंजा चुंग डब वो को सेंसांग बंदू दे विंटा ताजा तोंजा चुंग चुंग डू से ना शिम तब देंगे दोआ अने सेंसांग ही बिकाजे जंग जिंजु गाये देना अने गाना मारा लांथर यांग से यांग डाटे जा रहे सेंसांग यांग तोंजा चुंग अने कोंयांग पेप से दिल ओ कोंयांग पेडूस ओ दिन दिल कों माई बाग यें पेपा ओ ते देना दे चर्चना अने को दिया Koyang pet up. Dinner con dang, zang dang, rin soma, jinju nang dealer, and yang de jagris. Tene, jinju nag jis layang, yang jagabaris. Pena, nye yang yes. Yente meyang, nor mangs. Wa yang he dab. Nye yang yang double and semina, nye dang yin in the tumba in the deep at the yang radi jenny, tumba de mixi jenny. Tasanya than yang yin yang jinju nine dealer, only anamaralanta yangs and yang radi jenny. Wa nye yang yes. Hajan imitated. Then a yente me young normans and yente mens and yente de chua yente hemitero. Yente hembor de which I call a genoma mundus and nashimotaba. Till me tama de make jinju nine delo and anamaranta yans and yandadij. Oh, yente me young norman. Yea he's. Oh, yea he's a little tena yeba and he is a little. Only tema and bago, casuba bakiji tena tea, cohiba ten dig no duggers. Oh, yea he's. ये यांग ही तेरे लिए ये डांग में डांग ये तेरे से चुमा के जीजू ना इधर अन्य यांग दिया वाले इस ताते चाला गाना मारा लंथर यांग से अन्य मार्ग जीज ना या अन्य यांग रा दिया करेस पैना पम यांग पम रोटा यांग हर्स लम यांग नोरोटा 파양 파다베이나 아니 더버때 미치지레도 아니 로당양 효로 세디르 어 코 징바이나 코라 아 자주이나 다 어머나 대 많이 받은 거 타발라서 봐 대고 파 로드 그 담보지 파 당여리 담보지 시여리 왠자 타마르 코 효소스 세네 아 먼저 봤던 게 누가 로당양 효로 근데 진주 라이지스 양자와 나나 마라스 라기지스 양자와 마리앙 마르스 딩고리앙 머신스 차리앙 맵다 마량 마르세디르 마르마르니데 토마인데르 어디 빠르제니 아니 토비시제 된겨 하장 매위크데 데 된겨 다 다 마르게 마게 진주자이들 아니 양자마리 뒤엔 거리앙 마셔서 뒤에 뭐 뭐지 거르시데 이제 첫 마셔서 뒤에 뭐 누기 비데 근데 차량 뱃스 차바양 뱃스 다 뒤휴라 루유바야나 아 아니 샤바 옌지 무슨 뒤도 뒤가 바래 차량 뱃다 근데 차르당 거르당 마르테서 그 진주자인들 아니 양자마리스 근데 뒤엔 살라 ngana mara lantra yang sini o jinju lai ji se yang jaba yori pe na sal yang sal wa dal yang lips ngul yang mang da wa sal yang sal si di bi ka sala ani sal dan san yin de o ko chin ga chi thamar di pa dal yang da je ni ga chi thamar te mi chi je ni ju ba re o di de ni dal yang lips o kon ro yi ka sala un ka sala di mo ta mo ris jo ba mandu di mo re je de me ja ko lips os wa dan na yang ko lap la tis o ga chi ma da ba te mi zo o ya de ni ngul yang mang s ngiliya mambo ndukus teki shuru chale ta mayi bagi yaan kor cheji genji dene pate shuru penge yorsi teni tena ngulz, dalz, sal oya ta ndeso ki jisili jinju la ya pa yin zang ane ngana mara lantar yang zani ane yang zade jagre yis teni tena ta cika teki nona nganso nde jayi yoso ku nona gada pasa chantar chang siya ta ngana mara lantar yang siya oya ta teni ji kolde deshi tena teni jisili tama chale na adang tami andang yang zani shi 아담 타미 안다 양스 오나 진주 아담 양나 진주 안다 뒤비가 타메가 지슬라 오나 진득 체제위가슬라 진득 체스모노 강저 세바이나 아담 타미 안다 양스니 안암 양나 양데니네 당아가 지지저로 지비데 당아가 지지저로 지비데 다 디그노나 담보 아가 지슬라 안다 양니니 저위게 베지기나 강가다 와 만자다 양나 낭시다 강가 히비가슬라 오다 인제 다 가이 가리 어 진주 안타 제시 다 디지스를 어 가던 가니도 치토마라조니 아 제네그 체지잖아 아니 강제라서 아단 타미 안다 양스나 안다 양니 단 디가선 안제 바이나 강스니 다 가이 가죠 안타데 듄이 안게 안테 어 아니 다가 다가이 가좀 되나 냔들 고 치치치그노로 츠 듄이 아 아니 야바레 난 더 쪼데 강레서 바이나 안간조 안겐치지다 소진 그 치치쪼이라서 번 저기 가슬라 아 드니 치그 아, 드니 깜바 도녀바. 얘는 지금 도녀미 치들. 아니, 창창은 아주 지켜지 마. 뒤기 비가서라. 아니, 다가 얘가 안이 안다 본데 지지기는 너 뒤가 봐. 깜바 카 먹고 가서. 강가스. 아, 대 터베 터바게 미치지. 아니, 대만이 막 망지다. 망지다 비는 코시 딱 토코사데 마그레데 왜 자 코치는 하자게 문지바지리. 먼저 봐야 되겠지. 망지다. 디가 담마 야마스니 관타요스. 다 데라 치르잖아. 아, 먼저 봐 때비 지진 그때니 젠데 그 체지잖아. 강자를 했잖아. 아, 아단 타면 안다야. 안 되지. 다 안자 비가서라 양. 다 마야 마세야 되다. 안 양이 치지 찍은 놈을 저 뒤니. 아니 망스니. 아, 받 받을 차도 팔 랭크. 안 타도 뒤바스. 되니 낭시스. 어, 거기 나 처마야 시디스. 낭시스. 너가 저 안다 그 놈을 저랬나요? 되게 뒤야바스. 낭시 만나야 나스니 거 아다 니스 여바리 다 디가슬 아니 안에 양한테 제위가슬 나다 아니데 치체 찍으노로 쯧디니 어 받으라더니 아 차도 팔래니 낭시 이제니 아 아니 데 돈비게 치지니 조바데시
1: 딘주 체만만데 틴진다 러브 치미 셔주 지진다 지지 체만지비에 롱틴다 싱겐 체만나라 가든샤
2: 제제 라상 우미 치다리 총제 리시 중지 최주진 다제 기비 용로 비찬더 쉰제 싱게 봉위 시송보
0: 다 공도 강가다 만장다 나시샤 만지 나시샤 너송보데 치크 까바 카코 먹이비가슬라 치치치기노로 디니 안다데 자와라 다 가데 치크 까바 카코 기바 여바 이나 아니 안다데 간라 제쇼바레스나 이안다레 제쇼바레스 다 빼나 강가 히바텔 안다제디 가양 가다 만지다블 쳔바이나 마양지다 낭시다베 양다제위가슬 나양시세 다 가양 가히비가슬 가다 양니데 고 치친 타데디시니 가양 가히반들 쳔도베 치친 쏘쏘야레 대랑 강강히 봐 지진이도 너무나 지지지 아니야

남남을 하가 도지 대시게 펄라 타비게 푸 세보도 요 다가 현을 까적 줄라 그 때바 간델 나포데 로샘 나델 은주키 체사케 퍼들 잠는 걸 또 체바게 루니 어 뭐바리 또 타 나데비 그 때모 쇼스 더 톡군지 그 통살라 소소리 더 통살라 소 미실 더 남케 그 반납 걸 야 이바 따로 돌리키 미티 거 티가 티나 베데 동 그 사탈 야 이바 따로 송니 미티 뭐찬 도터 도사탈 파티 남 아무티 그 니마 세팅 생걸 나 것이 장한테 생걸 수 아 돈주 못해 근 따닥 땡 몰랐어 내 탑진어 할리 라요 베데서 라토트 라미 베데 그 소통의 디비키 까티리 니마 다 그렇게 패쇼 도저 돼 너무 큰 다가 현우 도저 돼 고라라피키 이도 도저 디기 다 자루 디기 메디도 달랭 그렇게 유라 디디 못 다닥 틀은 다닥 테비키 때모 셸로 타 버텔라 디비키 까티 니마 다 그렇게 패쇼 도 샹세 그 고라 토저 그 체수 메텔라 샹세 그 고라 토저 체수 지시 다루 디기 그 메디 도저 롱데마 샤다 다치 때는 대바 냠로 냠로 리다 녀사 그 이제 큰 대마 샤다 도저 카디안자 동국살 약한 탈렌트 다른 알로 그 쇼도 그 티추 틀 리마카니 고메 짠장만의 카식 동도 미케 당을 마르카블레 그 대마 샤다 오 오타 텐다 시비케 카다 샹세케 코라 토게 돌리케 메소 샹세케 코라 토게 돌리케 샤메드남 제르 그 세숑 시바다 샹세케 샹시 다 다루 티케 그 메디 도 코라 토게 돌리 코레케 이바다 난다 톡 돌리케 그 대모싱 머신 메텔 샹세케 코라 토게 소 셀메텔 체수 힝알 유자케 대마 샤디 그 사샤 도제 테 샹세케 코라 토게 도제 유척터라 딘 디비케 카 데리 다 데레 니메케 동고 테르 까차 약 대마 샤다 랭가케 파티 남지케 서발 유디케 대마 샤디 그 삼노 톡섬 접지 또 거적 갑지 거기 거비케 들라테 야 뒤 데레 니메케 동고 테 샹세 그 코라 토게 디기 난다티 때리 그 때모 셸로 난다티 때데 간 대마 샤디 시비카 샹세 코라 토디 누 돈노 다사메데 라네 랍세메데 레파니 코드라 디비케 툴라테 데 나 유디케 대마 샤다 디기 나 라니케 데메케 포와니케 키 때얀도로서 남케 샤라 샤로서 사긴 발람 브로 고나 말라 체로 임비케 카드 니 쳬보타 냐리 쿠글레 니 님숑네 탈레 쿄르리 데삼네케 데비케 카드 나 대마 샤디케 포 해커 드로이케 체로서 시나 레파데 유라 마케 바스 마다모 삼데 카타 양다 마샤나타 야랄라데 콜라 월리케 마카테 피룰라 월리케 챵카테 다쇼 카타 노르 댄더케 칸티라 짱샤샤 샤지리케 샤섬체 바디 콘돌라 카다 카르버레 레라케나 군두르데 대마 샤디케 체 데네 기지케 대마 샤나타 바디 콘돌라 카다 카르버레리케 서로서케 파타가레 엥아데타 샤데 예지케 대마 샤나타 따다 카르보 유바 세보 달라테자타 카사 노르 댄더케 콘돌라 샤데 야 할레가케 바디 나바초 나 예지케 대마 샤나타 체그레레 마토 베킨 데미 몽라히레 몽다비 삼노 콜히레 메 나템보테 냐리 궁무 님숭네 탈리경메 이테미 레케 히히비 다 샹세케 코라 토제도 유테 나가르모 나르케 투톨라 나브르 제르부가 사샤테 나브르 라카 쳔부가 시보테 나고 누운 다가 현리 투테른 다작 세비케 투라테 롱데 마샹데케 조지 파티 베데가 할리쇼 나다티 레타비케 투라테 메르 샹세케 코라 토제도 리케 체소티 다 샹세케 코라 토제도 유케 문네 다 도비케 도사 날라민 도비케 도사 날라미 나 마르캄레케 킨데 마샹데케 사샤라 나이케 포모 토제도 라카토미케 체로라시데 델레가케 파티 콘들 휴지 샹세케 코라 토제는 델캄 마샹데케 샤 티지 사데 카타얀 다마샤다 레바렌 두시비 클로데 차얀 다마샤데케 라티로 라알 타알 다탈리야 탈아몰레

Maji chao yin na, rancho pyo me re di, loka di kya cho ta, tambi yi pang zu, mang zu, zung zi ji, me to dung ra ji yin si xie zi. Ta di nang ne, te sa kya ge dung di, manzo do di zong la, ayu nang ke ta yu ta, gong hai nang ke si di, di le chi cha yu. Ti yin si go ya, gyun zi yang kar re se su. Ta de ngana cha xia su na, ri zung le ri ki chue du, te sa kya ge dung di la, zong bi ling ki chung chui nyang a ki kya bo si, xie su di le chi cha yu. Te sa kya ge dung di, ta ji pang zhan si ne ra, ci gang ke chang di la da di zong la, te sa kya ge dung pi we ki, chin bu dun di, 이게 동장다 제수는 중요해요. 개인의 중재량한테 제압을 인수 등재치 시행이요. 니네 기사제의 중대는 나의 지조기다 지금 지시제 막둥기 롬로회 변조기 지시제 지신망쇠다 폐기다 중지교제 거기도를 신주체교수는 제시진단대 하장기 친구요. 개인도 전부 기사제의 중대 진단직 제작 근류기 정신에서 대시제기 숙련 차이샤와 이는 야가기 망하 바랏니에 독주에 라마니에 독주에 디시 다지 시라게 중주인형아 동주 육 이도를 크는 다디 피제 조여요 말이 풍성 처수 조여요 왕조 중부 망부 디제 디기 중 동주 시에 용도 좀 대사제의 중디 도동의 풍성성 지조 지조도 주비요래라 반단계에 지만 지만도 주요래 디인디 디 다지 대사제의 중기냐 진단 친구 찍죠.

0: nom de jun rumbo nyengang la ku tere ma se sonyen ku den de etsa de de nom de tse ji ta te ki na sa mon bo ji hor zo ki da hon
1: ore ri
0: de etsa de ta de ri mon bo ji sa sa de ri ne ke ne de ri mon bo ji ja won ki da
1: ore ri ta ta na zo ki ngi ngi ngi na nan ding se ri da zen ki da nan ding se ri de choma nga ni nga ni ki tere hi ya de nan ding se ri de na nan ni jian yo ba ki de nan ding se ri de si go re
0: ore ri ri
1: de ma do de ne ji tong go mo zu bo ka na nan yo go ba ji ri
0: ore ri ri
1: a si ma ti ga 祖伯干了，南京面呢？俺那没牛吧？罗里没炸瓦东，等你西巴吃哇，俺那就是。
0: 对对对。
1: 那么这个祖伯干了，启动电吧个南边的马萨东，这电动个等你他妈马萨，等着马，有人，他妈，我爹说了，等来呢，祖伯了，偏要到马吉巴了，等你老年经济个马头上来呢，南京经济个马头上来呢，说说没西巴东，西巴炸瓦。 南京真心点不明白东，这种农药真心点不明白。你日本农个、日本没白东的呢？老百姓经过这种农，七零年代点过把人个。
0: 对对对。
1: 这种麦点把哪里的大大的，他那个农民阶级要点把人个。
0: 对对对。
1: 这个工人领导的，这个所属的，直接把所属麦东芝麻农，这种农麦把大芝麻农等的集体。
0: 除了钱，俺个忙大概的，直接把所属买的了，现在从办的，俺就去提这个单，没引导这个电通人给你进行了，这个来可不的。对对对，这牛牛肉哥，你个这里写这个，农瑞克是这个某某的，对某罗总的，他这起码电吧，啊，人们是适当的菜的，他们当好吃，给工人写写的，别家家那弄个来某某的，对家那这个出版了，说白的，你来哪儿做？那就现在那个，对的呢，嘛，马萨，真这个。 마쿨라소바토노초발라핀드조노 창라 라소바 통주다 창라이나 다 즈불라 치사체라 담무네키가고 라과동기 다호 자테케 뚜히게 간달라 치 마타지 솔로라 데 랭카동 라소바 데니로디 랭카동 가가토조 엔도디 마자 만토즈는 릴리 마마호 레데리다 세 뇽뇽제 니스 말할리 프나나 녹세통 너는 총가 인다 도사 문동 모자라도는
1: 你嘛就你都过的，等到某某人的性格过去。我的天，是不？那啥某某就送进去过。我的天，穷死呀！这大唐西呢，米唐嘛行，都是的。
0: 对的。
1: 这样的些的，穷啥些的？他嘛今天我所搞的，通过我们这几天，这点来呢，就都南京来呢，他穷啥东西的？没得马东西，没得马东马都，人都人都不要了。
0: 对的，对的。
1: 这样的些，他得所属，穷属人民嘛，就把他检查清楚起来的。
0: 对的。
1: 他变成群众进攻的些呢，就让他没得东南呢，穷属人家有的是，给这几个呢，没什么所属人民了。
0: 对。
1: 这嘛都他，没得马东西，穷啥东西呢？没得马东马都，人都人都不要了。
0: 这是蛮懂得给家人。
1: 他真的是有足够的。
0: 对的。
1: 这样的些所属，穷属人民嘛。
0: 제시만동도 그게 잘하고 다 전에 여쭤 거거든 그래 전에 소속 제수를 당연히 맞지 봐 젠자 리든 거지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singing to one about Kung Kanzo. Dada Chiji single to be letting the ner, Bergion Lungti Ninti Li Kong, Kamki Lungtinja, Nadang Ni Jubi Hulam Hibi letting it. Deringa letting on Dindi Hibi Kundrena, Bergion Yigazi Junker, Namling Zong, Ogan Junum Lener, Hingbi Chili Namli Kanga, Ginkurwa, Ogalai. Ogalana, Yigazi Junker, Namling Zong, Aratang Yanga Mayi. This simpy Lodina. Kongi Gangal Toma, Chisi Shede, Tabja Judong Goni, Rangin Jomjinka Lambu Todo Shu Tobara, Sheyapache. De Yang, Shalunin Dong Ju Yelor, Ogalaji. Ogan Junum, Lenu Hingbi Chili Nyali Kanghi, Zubatang, Nyamli Kantina, Konga Lo Domi Ringa, Bizunja Junji Hinba, Gunja Hisalre. Deji, Shalunin Dong Judun Lor, Tsunda Zuhin, Lo Der Ubi Duchim, Nga Nichi Shede, Rangnu Gayuji, Kunzor Pimba Junyavse. Kajunda, Rangar Zambi Luso, Lodang Garji, Sam So Hibanang Yin, Shalunin Dong Jogolor, Kajin Shimbi, Duzangja Dangajudang, Nina Nyodobja, Genja Yabamazi. Di Treja, Duzang Sunji Sojila, Rimi Toni, Nina Ga Sun Jebadang, Lo Yima, Jibu Mindu, Chongri Gongtin Nang Yin, Nyodro Shaju, Genlin Shivse. Dada Nyamli Kanga, Tunzi Chakunso, Nina Dang, Shua Ji Yuela, Deda Ne, Tsozi Tozi, Mi, Yidong Nijia Yenja Sajar Shibi, Rinjalja, Yuzo Yada Yimbashe. Derin, Bajong Longchin Nyingchin Li Kong Kamki Longchinja, Nga Dang Ngi Jubi Hulam Hibi Lechen Nang, Oga Nrunum Lino, Yingbi Chili Nyamli Kanga Nginkurwa, Oga La Dinji Yude, Kongga Nyamli Kanga, Di Tunzi, Hyang Lapu Nina Zambi Goni, Kada Hyu Yubi, Chiji Senba, Gasusha.
1: This is again Ogala Gungasa.
2: Gungasa.
1: This is that as a quadrilla and the numbling zone, yeah. Karagi, there's only Nitty, now big chick. The Namlek has your wrist, the dead quadrilla. I mean the Chamara Kerala changes your awesome.
2: Listen,
1: listen. And it can get a toma the new modern traditional.
2: Listen, listen. But this is the PU she gets the names of Rotasha. Never drawn sort of chick that chick salon to my
1: history. Ah, yes. But as a quadrilla, I need to get my Karagi. 像 Herbuki, Nena Zambu,
2: really,
1: yes, so some day. And the mother called it that Chalice or Asian Carmen.
2: Tangaran Tangunaran Chongzu Nang, Kuzisunga, Chungjung, Nokashi, Tisongro, Yasha, Tinish, Yang ada lagi senda juga sama cingnya, rangi panjau pegi itu yang ada cik pentol cium dah. Ni ne cik lumba turu lagi senar, tak cik ni cik hingli tenzai ini ada cik ni cik tau ni cik mazal kau yang ada cik cik yang bapak tiksa tiksa soye tinjau cik kuasa turu tinjau cik orang china sah, nara sen ni ne tinjau cik. Tapi kau ni agalah, mah dah logar isi kecilnya berukur sana ka, jazan lesar ini kasakal cik cumrekan cik orang cik tehi rosya cik kasakal cik nimisik sana ada cik ni deh cik cingnya ni agalah. 특제칭체다 도마르드스는 더 미즈 가사칼레라는 지기 힘내 텐세에게 이제 잠들어 가는 것처럼 또 이날이 티나는 또 지금 나랑 같이 전당스나 다 지금 뒤고 나랑 나 림네 주제 되게 그 매일 가나 루중기 티나네 시 루중기 티 인디스나 다 지금 가사칼레 지금 도왔대 시티스나 미즈 로가리 노 장스리 노 가사칼레라 내나 그 지금 이제 잠바리 이제 그냥 텐세 망고지 이제 뜬세 이제도 다 티 인디스나 내가 나랑 같이 통용도 못해 뒤 동네이나 대략 그 휴수 지듯이는 책동 곱게 빈슈 깨지는 거이나 어제 종전 날에 내 나보다 답지 되게만 딘지 가서 다 지금 리뷰도 봐
1: 리뷰를 봐
2: 제일 리뷰 딘지 이제 다 되고 나랑 그 다지 선수 나랑 그 제소에 지는 내 나보다 나랑 게 다 민 근육 잠시 이제 지금 통영 되시게 내
1: 잠시 따라야 그 디지털 단다 게나케라 그래서 먼저 될래지 준지 지네 매베
2: 어 딘지 있어 돌이 돌이
1: 체베서
2: 릴 릴
1: 다다 다
2: 딘지 셴 대팅이 되잖아요. 근데 딱 밀마도 되서 미스 총기 치면 무슨 나를 립 되잖아요. 미스 신뢰 텐데 되게 그냥 이게 좀 되게 나라 식성 그 둘이 가서 제 생각 되는 맞지. 친구도 무슨 제가 이제
1: 예. 나도
2: 그 내가 텐데 텐데 진짜 지어서 다 뒤뒤 표정 맞아 무슨
1: 나 같이
2: 다 진짜 제가 되게 배대 쓴 되는 지 가서 다
1: 나도 그런 담도 도마 지금 내나 좀 냠래 가서 다들 이 상합이 내나 좀 봐.
2: 그래 그래.
1: 지금 도마 줘야 그 선물
2: 我也得那什么。啊，对那什么嘞？对对，他妈他那年来看的，做的对那，对这。他做的，跟他弟弟嘞，你懂，就是老了些。嗯。他那时候他住大别的，住的城里，然后的，你懂，对嘞？哦，你懂就是老了，他年来看的做罗些，他那个南山做钱的高。就是年来看做的，就他那个。热了，热了。啊，热了，热了。啊，他就看的这。
1: 穷穷老是打，明早我们就开门老是提前，每次人家在等等一等一下，听着老是注意。你等就批老了做呢，但你等穷了老了，他就压根没就你看压根没是搞的，从大有了嘞。我是吧？他是压头给钱，提前你等就丢了，我也是嘛，你住的穷了。那是的。从大的。
2: 那是的，对对，他的对，那不比他的孙子的也都差不多。嗯，对对对，差不多。对对对，对对对，他的大别个啦，养的。 从大的你送到你那陪客的意思呢，出门来打，当夜的。
1: 打打打，
2: 两个人去打打就到夜了。可能他偷偷过去的，你都决定了嘞。从大的情况了，嗯，对，听得出来。他提起的时候，他给奶奶过到干部听你，怎么干部那个可以呢？听你怕到嘞，千万看有什么经验，他听声帮助配件就对，叫用的是说是，说不了打气的，这说是，哎，卡死了，打气，嗯，说不了，我别当过的，那么肯定给干部提的，就是呢，他奶奶过的呢。 当地人的，新兵的就拿啥的去，包括拿啥的去，听这里芒果这里平民的，你这有事的，提起的是呢，他就不是两边那个的，男的给他，他没有钱的，说的些的是呢，俺这个生活你就提起的，他跟他家乡那，你这些呢，别人穷嘛说，今年不让给帮助配件了，提着你呢，芒果了，说说几个怎么样的，装作缺氧的，就，哦，年报的，芒果的，他俺两个这个两个的钱呢。
1: 嗯，
2: 听这穷酸了，忙做的独立的搭钱，俺来出门来到店头也听这穷了，忙做缺氧了，那干过了就，用过了，这是新的啥？他这听了就当下下年了，主干部他们那站那个到那，可你怕到家门来，对吧？他开始有个月是，我们几个就有个，主可能装上了，他装不进，俺们想了，听说那哪个有装不来，干嘛了？我们就要装的这个月的，嗯，装不拿不的下下来，我们就要装的这个，第一个啥？装不干部现在我们他。
1: 企业面，
2: 第二没有了，跟你来吧，大部分都对不对？对，注意那提升多了，对不对？对，他可能他俺们怕老些，创作有两个，年上些的，他那么我做农村民间钱呢，就得得做，就得得，他提升创业刚钱呢，别得得空大，得是多，别得东西就，你认得的都是，他今年过年用起些，他你啥的，听得清楚了，他一拿的过我做农民就咋东西，听得清楚了，你认得的就是，他今年过年用起些，他你啥的，听得清楚了，他一拿的过我做农民就咋东西，听得清楚了，你认得的就是，他今年过年用起些，他你啥的，听得清楚了，他一拿的过我做农民就咋东西，听得清楚了，你认得的就是，他今年过年用起些，他你啥的，听得清楚了，他一拿的过我做农民就咋东西，听得清楚了，你认得的就是，他今年过年用起些，他你啥的，听得清楚了，他一拿的过我做农民就咋东西，听得清楚了 마사지 고치러 온다. 센사데. 다 팀이 근데 제사. 태권에 말한 게 다 팀 말한 게랑 다 제시. 말한 거랑 디제 센사데 저 뉴르식이 있어. 그래서 이제 마시 기동자 시티로 뉴이.
1: 동주 선사데 근데 가서 때.
2: 내지 저 디제 양지시에는 뉴이. 아. 양지시에는 양 내나 고디 답이 디지도 걸 가서 걸.
1: 예. 그래서 저 가서 걸.
2: 대 양지시에는 뉴 되네 또 다치 소소 룸베 나리 나리 내 마음이 좀 양카지래. 디선 뉴뉴득.
1: 아.
2: 야데.
1: 아니, 나도 내내 주자더라고.
2: 리리. 되고 계속 지금 녀시야 되지. 다디 이거 에브리 킹쟁 니기 잡게는 막 그좀 잡지. 서도 막 이야르지. 아래. 서다신 답이. 다치 민망조를 녀가 있어서는 미 지마 세네 가서 다야 로도 뒤에 가면 메준다.
1: 어디?
2: 민망조를 녀를 죽이라.
1: 리리리.
2: 나랑 걔랑 그때 경경심 나랑 걔 귀여라지. 그렇지. 진짜 신경이 이래. 다 그 뉴욕에 지금 먼저는 뭐 대신 다른 미팅 야당 내주 되지 그래. 지금 얘기 시작해 되나.
1: 아, 그렇습니다.
2: 다 되나 뭐 커서를 뭐 이해를 했다. 다 뒤 다외 뒤 다 먼저 어떤 내가 종사 뒤 더 양코스 강아 요로.
1: 다 다리.
2: 다 뒤에 나랑 같이 냠래 가는 뉴기 있어. 니동 접지를 더 찾으지. 니동 죽으러 나. 다 나랑 같이 선사 뒤에 좀 이렇게 먼저 뭐 그렇게 잡 됐다 그래. 네,
1: 그렇습니다. 그 답자들 로지마 되지. 템버를 지금부터 왜
2: 이렇게 됐지? 예, 저거래. 템버가 토네이는 다 같이 가서 베미스 갖고 믹서하게 있네나 보디 다 사자 가서 갈래디 그 가서 보다 미드 마서는 켈룸 메트로에서 됐을 거라 이제 켈룸 마서스나 같이 문제기 있어 사가 경사세 그 결과
1: 그래서
2: 테슬라 두디 천도도 야 육도 그니까 뭐고 미미에 그 다 대우고 미미에 차 이스나르 디 두디 나고디 천도 랭중서 영요로 하는
1: 거죠
2: 미도는 이긴 가서 다 천도 그게 디 용기 믿을 거라 아니 뭐 디제 디지털 대화 능부들 때문에 요르서 진짜 희소이 듣는 거나 뒷답지 디지털 야 켈룸 제가 다 사실 지카르 해봤을 거 좀
1: 보기
2: 시동 니지
1: 뭐
2: 이게 디지털 다 티나는 답이야 그 두디 밈리에 나무다 직 디지털 되네 사가다 양보스네 다 추디 강국 가서 다 직 이내 막 그리지르요.
1: 다다르.
2: 뭐 진짜 이선 디가도리.
1: 예야 그대로.
2: 제일 제일 가.
1: 처벌을 좀.
2: 제일. 때문에 진짜 중소 때문에 향기 정말 힘들어 되게 우리도 이거 배치 센터 베니스가니 감을 용서를 했지마. 이때 종소 코랑 내가 뭐 답이 지금 감을 용서를 했을 때 진짜 시험에 어 다시 우리 나만 못 피해. 진짜 제일. 때문에 니동 니실로 거래요. 개용 거랑 다시 종소 개용 거랑 내가 그 답이 얘기. 지금
1: 공사실로
0: Lore dünkü na namlin zonte nina tsampande bi so yeba ogalaji gonyo ale ngeso tomanyo wenjang ogalaji yulung yinje nina tsambi chenzi rim yin chora ka de chergi je chamo do nang yi tenba tongde koyi yila gashon jimi sonang na chosyo deji kongi nina tsambi sue nyodo siba ta yomo chor ngami nina tsambi sue de nya cha xie yue mi la da yip xie de dab li ba xie la du chang ga xie ji nina tsambi sue nyer yue ba xie deji chamar longo yun ri din bi rang yul ja nina tsamba de nyam ba la su dang ma nyang gong pe li yong chi cho ji to ci mi yi tu ni jia yen jia sa jia se la riang nam ling nina tsamba de dab de nina bu tsambar sun xiu pe wa xie ba xie
1: 나 thoma tanda di tirangi tanda di sunsa di tawarwa za nye nafwe
2: Rili rili
1: An di jik ratangshan di sabawe nye tawar dunga
2: Rili rili
1: Di jik ki ayong samaya gita di simtra chungi na
2: Chungi simtra chungi
1: Rasa rasa
2: Simtra chungi ta tangu ya ta leka di tsam tsar ngaya jik Ta jik leka di chetan siya di di mazhi ngun kundu chungi zung di Ta jik kaasa ngun kundu nima tambe jiwa
1: Rasa
2: Rasa wala sana tam sadang

0: 양양 공부에다 양반라스 주주 양자에 그래서 내나사부디 즉 최소도 맞서 양 양자에 서도가 되게 들어 도서 즉 뽑아지 비리
1: 돌이 돌이 됐다 드린 가서 찾아나르 정말 그 이놈이 님님 내나서 됐네 카지 내는 군용이 세고 됐어 카지 다 님님 내나서 잡아도 쓰이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계속 티셔 너무 좋도 당연히 막 뒤동네 왔다 돌아 가서 다 하지 매에서 샤워라
0: 다다다
1: 티제 뒤에는 민망고 지금 한 먹어 봤다 드리지 다 단위 누르 돌아내는 용체 들은 거였어
0: 그때
1: 용기스네 항상
0: 항상 넘는 일에 내가 잡아 요리 사죠.
1: 아 진짜.
0: 그래서 제일 안 치스 단다. 샹하부 냠레카로 내가 냠레카로 제가 근데 저 오늘 아직 피디로 근데 지금.
1: 어 내가 지금 메르카다. 다 지난 텐제 카스미스 좀 지금 메르카다. 다 디나라 야 잡아가부 직수 메르카다. 잡아가부랑 소 제 다 디디 잡아가부도 소는 단다디 맥주 현재 정도에 노트에 다 잡아디 기세. 다직 동의에 대해 니동이슈 전인의 시에는 못했네 다들 너무 니저러러러
0: 그래
1: 다 능능 정쿠기 다직 힘조 멍조 다직 지지 대주로 내려서니 뒤에 다 가서 다직 그저 엄마 시원히 뒤출에 요라가라 다 뒤출에 뒤에 양손 여제 그런 게다 가래 줄에 뒤에 양편을 내내지네 와 어 장세 뒤에 제 된다네 양 들었던 제 가서 어 높다 가는 땅에 이러시기 진짜 제시로 지금
0: 제일 다들 뒤에 랍다 현재 랍다랍다
1: 릴 현재 시행이 랍다 뜨는 이유 시그지 주문한 거 신뢰 공지도 하세요 냠내 센터 양으로 랍다 가게 뜨는 이유
0: 아 현재 좋은 게 단다 랍다 가게 지난자네 잠바디 아니지 다 유튜브 소마로
1: 레시도
0: 양지 딱 저러부터 제일 이제
1: 요리 요리 가라
0: 그래서
1: 그때도 딘세 세릭 니지 돌이 이날 다 랍다 니지 돌미 야가 뭐나 동세 노즈 치
0: 티시오
1: 릴 맞디 그럼 가서 거라 안당부 비지 안당부 이비 당부랑 디 거를 그라 로다르 시직 디지 비지 다체 감올레서 셰셰 디지 방다 돼서 미선나 다 약간 가서 전자 뭐 가서
0: 그래서
1: 돼서 미선나
0: 그럼
1: 이제 당초에 되고 되고
0: 다가 돼 말아
1: 미들 그라 다 된대 전에 전자 디기 봐 디게 다 가서 가서 지 공지 망고 지를 지 냠레 시 소라 지 다 된 미지 디요 근데 용바가 있는 일 소소 그런 게 뭐냐 전에 용바 망상 용상 법 치무지 용의 믹스에 맞게 하네 그때 처음부터 같이 뭐지 하 가서 가서 가려 야기 동도에
0: 그래서 그래서 스타트랑 게 내나 잡아도 지 그래서 그래 먼저 지 세부 보고 들어봐
1: 이제 이제
0: 그래 예요 이제 그래서 다들 거기 가는 소문 오시리 넘리리 내가 잡아 이거를 해서 항상 그 문에 대해서 또
1: 레슨 레슨
0: 근데 다들 지 트랑 그 콘소소 내나 잡아도 다들 선도 때문에 지 다 추리 좀 리추리 다들 이제 아직 남린 다 사부기 내가 잡아지 얼마?
1: 제일
0: 근데 야 그래 양지 믹스에 그 계주 가리나.
1: 다 딜레가라 티지도 다 내가 내 나고 딜레 자셔나 내가 시카라. 그거랑 가서 갔다 항상 해 가는 딜레. 다 굉장히 세리 망고지 있으나 다들 천도 전 이제 닝짐을 듣스에 레슨 지금 이제 잠만도 여러가. 동시에 리지나.
0: 다다.
1: 그런 신기 그런 거라는 다지 두디 다파 가서 거래. 취방 나로 방세. 까마 바지 예제 주듯이네. 그때 그런 더 그런 가서 타워스에 차이는 제 제구요 자당스러워.
0: 그리고 와요.
1: 팀명 신고로 유튜브에라. 다 티베티 가서 걸어. 이 속보를 그때 다 배에 디지털이네.
0: 뭐
1: 사람 디베티 가서 다 배티 맨정 디티.
0: 이런 게 서로가
1: 릴 디지털 돌. 팀이 진행이 좀 나자도 찍 보고 나자도 디지털 한 번을 쓰려도 뭐 사람 게 인터넷이 되게 되지랑 이날 항상에 그렇게 되거라 지금.
0: 이게 들어도 내 돈이요 말아.
1: 돈이 그럼 해내가. 그때 이제 저도 근데 이제 그 취기 담 방자 식사 단위 여러 정말 강 이마를 기담나로 출룩세 뒤 길을 뚝뚝뚝 다 잡으러 근데 가지게 네 가을에스 근데 말하라다 네 가을에스 그 쓰지 네 근데 제 소리 생각을 쓰지 제지 근데 저 갔다 오는 소리 쓰 가지게
0: 그래서 나 주면 이제 저는 지금 내 집 다서 뒤 저 너도 지금 천지 소식 담으러 상사를
1: 좀 알아 드리란 드리 또 주민이 집 다서 드리란 드리 또 뒤에서 다서 뺨미스 그래라 나랑 항상 얘기랑 그 뒤쪽으로 가나. 다 두가 보셔서 마시 거는 두가 보면 그 뒤쯤에 딱 뒤쳐서 나를 거기서 가서 걸 천도 위에 가 뭐라고.
0: 그러죠.
1: 근데 뒤쯤 두 나고 나서 그런 주기를 방송을 전도 기회에 들게지 거기
0: 또 일어진 다른 계획이 세수로 된데 계획을
1: 어 다디 그런 가서 다 일종 기초

0: 다음 또 메도 있는 메도 빵네 시행 기준 그런 전도도 뒤도 뒤도 전도도 유여로 디능신 다 그런 날 두 당부야 당부 때 뒤전에 다 보단 그런 가서 누가부터 샤샤장스 되게 혹 갈래 야 니네 차 되네 그런 힘이 그런 두어 그 도가 그런 뭐 보고 그렇지
1: 근데 남식이 저인다 지 사주 그지
0: 사주 그지 지금 이슬이 지금 사주 그지 지금 이슬이 단이 사법 토세리
1: 대단해
0: 다 어제 뒤 향 레뷰 능력 이날에 사법 토사들을 이야기했을 때 다 어느 정도 즉 정서 드려는 거 이스나를 다 정서 야 토사들 사자 토사들 마사티 받으려 이날에 하람마서 그 일을 해봐 참하는 기억이래 이 천도 그런 기억이야 그런 거
1: 아
0: 당연히 뭐 인터티 가서 총례관 회사 되고 뭐 타밀 마미 포자 신의 데미스 데 문지 신의 데 세네 즈미 잠바나고 두발
1: 그래
0: 티 잠바데 큰기나 그런 게 감오신 시에즈 제시마서 리싱 내나 잠바서 이들래 다 리싱 즈데 리게 참기다 지 그거를 알다리 추마 냄주 고기 스스거를 다 근데 잡아다 니들 미 시집기 수당사면 리싱 내나 잠바서 이들래 굉장히 리싱 내나 잡아서 그때 계절이 가이다 사실 당연히 서서 능벌에 티 따뜻한 이들이 당연히 님이 시티스네 왜 사람 계절 여탁절한 계절에 뜨거울게
2: 우가 라지 투서 싱요르 튠지 대단의 리미제 자자 샤다인비 싱요르 튠지제 마웅라 나르위 외동된비 람부시 되비 센휴 다버 냠마뇨 콩케레와다르 뒤다다 베종니 튠비 싱조비 튠지 망부시라 자친지 쉐비 나주 톱지여라 데위 공름니자 싱조비 튠지 폐지 동치 망편 시규장 랍당 름바 뛰는여 생겨보나봐 대린 배경 롱틴 닌틴 레콘 감께 롱틴자 나당 이 주비 휴람 시비레 지나 오간 저놈 레네 싱비 칠리 냠리 칸가 긴코와 오갈라 딘딘 휴디 콩가 냠리 칸다 디 튠지 향 합이 내나 잠비 거니 카다 시긴 여비 제제 민티디 심바 가스셔
1: 그래서 단단 통마 전화기 냠리 칸데 주제 에너지 콩테라 송송원이
0: 啊，拥抱别人呢，哎，满足家长了，偏不的是吧？是的，是的。但是，家长呢，那没给干的，家长也是嘛。是的，是的。但是，咱们这些姐姐，咱们家长给他们看自己儿子能力，家长了，大大的，肯定能力。他没当过的了，那个，这个，他这些年，甚至说吧，那个，他马上的，从从从马里，年纪就皮卡索，他对别个的，他那看的轻松了，他对年纪的干部都不理解，其实是对，年纪就在这些年，唐伯虎干了，俺那个，那个，这些年，唐伯虎也是嘛。 年龄的比例是呢，现在，现在，那么伢在上那人，上了当现在那人叫做开始上了当前，那别个了，穷了钱，那别个穷了，干了开过那里穷了的，过嘛他开始过了，年纪上去了，年纪上去了，他年龄了，现在，听这个说了是，过听这个说，这个那人的，现在这里兄弟，听那那人的，他这个是出身是哪的，你这他老早什么田里的，你这你家乡是都是哪的，有了，你做了个叫啥地方，你这里那个亲戚，你这几个，你看这个那个家那个有啥子？ 特别呢，哦，给家长提些，但是他，那个时候开那，他就吃菜的时候哈，他就，他穷哎，那个怎么讲呢？那个吃菜他就讲呢，他因为个人没事，那他穷哎，你们就穷了呗，做做个给他穷给的是，从来到那，开那，天天穷给的，但是你毕业给你这两年，那个人那么少了，我还有点儿了，他天天就是那低头的，那个，我讲给谁的呢？做做就是我的了。 他听的是忙做的意思呢，主动那个特别的，都搞不得听你怕他了。那个时段下意思呢，一直他听那年看见，哦，结巴起凶神的忙做呢，那他就心里起个心思呢，心里跟那个就卡死过来，嗯，心虚的嘛，心里也大，就听这个感觉的就是呢，我让给他说呢，他听这些说呢，起码，如果听这些说呢，我在那里待呀，你这些说是这些个这个，嗯，主要就讲，讲这听这些说呢，我得去，主要就是这个。
1: 你你不要了，他的地，就当年那啥子，他老大都过了吧？
0: 你不要，他不要，就忙做可这的事嘛。他第一个，他那他的，他别的，说说说，他忙做说说说，他第一的，他真的的，他是过了，他做忙不起来了，你就特别的，那了说说，反正那休息么子，特别的是冬天的，没得的，伊那了，他马上过来个，他可能没得人。他那没得时间，可这是。哦，没得人，像那个他的，咱们冬天呢，冬天也不去，爷爷他，他可能。 얘기하던 게 들어요. 아, 특제마다 소리는 다야. 나 경계 중에 주 개발아 다 건너서 뒤는 내가 진정 소수 양 힘내 짓던 거. 사실 지금 이날에 야 미스스 내가 짓던 게 개발 정말 정말한데.
1: 자,
0: 자. 종어린들이 우리 눈썹 펼치듯이 이날에 다 전방 민주 뉴스 중에 호소 이날에 항상 다시. 사실 민재가 민재 이거 쓰듯이 그 두 갑부터 담아서 더 가지게 템버 비밀도 그렇게 힌다도 맨날 그때 항상 얘 괜찮아 이거 그냥 다 딜링 하는 게 즉 그냥 정다 딜링 하는 게 당가스 때 이거 당가스에 가해선 대지스 원래 당가스에 대지스 링거 리포트는 정말 강가스 이거로
1: 오 이거 딱딱 정말 강가
0: 그진 그린들이 이거 그 유튜브에 딱 딜릿 때 이제 강가스 향 레뷰 강가다 이제 내놔 잡았어요
1: 네 스스로 이제 다들 유민 최저가 타고
0: 리리리 달라 너 진짜 이리
1: 내가 단다 지 저랑 근데 저 어떤 망서 전에 뒤 수두고로 뒤 지금 야 망서를 태가게 한지 태도를 뒤 지금 내 맞다 되는 컨트롤을 치고 나
0: 민규디 해 봐 들어서는 다티 두가 보티다 나 보디 받을 고문식다 뭐지 그 뒤바라 야 가서 다 버니티 여기 잠에도 잠을 이렇게 안 돼 다티 잠에 가면 잠을 쓰듯이 뉴닝 먹어 진짜 좀 고문식도 뭐지 그 쓰듯이 뉴닝 쓰를 때 다 고종에 강나 야마 동자다 지금 이제 뒤에 있으네 다티 휴레 용법을 지금 노래를 강나 써서 지금 로사 땅에 이제 기타 이날에 문에 배야 대형으로 깨 다티야 산에 깨 이렇게 걸어가라 진짜 진짜 같은
1: 긴장 비주 당할 때 아직 팬더 치고 열어 봐
0: 돌돌 때나 다 일이야 자셔서는 대지수 종선 자셔서는 다치 개랍이 주는 즉 힘내게 되지 하고 가도 되셔서는 다 페미스가 뵙다 팬더 되지 됐어 다 양 두가분이 이제 있으나 대지로를 가서 망소랑 다 두가부 거기서 양 두가부 하트에 다 두가부 걸고 뭐니다 뭐지 숨지기여서나 두나고는 고모 숨데 뭐지 치 뭐지 니 고모 숨 다 지금 몇 숨 거기 이르지
1: 아 네 다 단다부터 저랑 그 뒤에 나 잡아서 도와
0: 둘이
1: 뒤 파 진속에 제시적으로 딱 그랬을래나
0: 다 드링크에서 저는 다 달로 놓으셔는 민종 다 레지우니 되게 이내 마음이 로다르 시직 잘라내도 바르거나
1: 네 소송해서
0: 그래 대설이 이 시나리오 달로 말씩스
1: 아
0: 따티드드드는 날 항상 집상도 티즈르가 지기 자야디 맨빌 따티하 근데 민정은 교육이 되게 저기 참제네
1: 그래
0: 루디니데 요레 망보지게 되요라 강배 되시든 따 가서 갈 자제 되게 나랑이 나선 눈에 뵙대 들은 가서 걸어 뒤쪽으로 가서 좀 좀
1: 다들 저기 존은 그 멤버 양 사실 시벨라 탄데 디케라게 소야디
0: 사실 소르다 예리 예리가 탄데서 티첸 딱 세구카고 텐자이니를 좀 정치에서 열어봐라 그것도 대수를 굳이 정으로 시스 무슨 일이 있고 있어 소소 개개는 쪽에 있는 딱 굉장히 동기나 동기 사실 가살이니 강간 레미도 했어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강간 디디디 레미도 디디로 시에디 근데 하도 무엇이든 자세하다 굳이 이제 이제 저거 텐자이니를 지어 정으로 시스 정으로 시로 시스로 가시로 시스 디디로 시에 하도 그전 근데 주구디 원래서 시기지 근데 가사가를 잡아든 뉴에 여세 굉장히 되지
1: 안에 로다게 단단지 잠베게 튼자지 걸어 봐.
0: 이래 그래.
1: 디다 파틴조게 제시니 아주 해바르 정도 거야. 아주 총라서 아주 하마로 들려서.
0: 다 그러나 니 가서 거래. 선반이 하에니 담아지 얘기 가 있어서 다 당고 소스 처밤이 되고. 야마는 망고지 소여 차에서라 쟤.
1: 답이야.
0: 아니. 에 다디 잡아 소여 준비라. 디 소스 처밤이 되고 지금 망고 증을했어. 소여 차. 그 소여 차서나 잡아 지금은 다 닝게 남았어 그래. 좋아해. 닝이 뒤에서 랑게트네 미 제주에 뉴벨이 이날 뒤 저도 마시고 했어. 사실 근데 다치 얘기 길어네. 어 사람은 이서는 총털 얘기 길어 가라. 다 그런 띡지 띡지 가서 뭔가 하면 그런 가서 그래. 띡지 띡지 소원 되고 그런 가서 그래. 자리에 싶어 얘. 수 차선 맞다. 잠깐 가보니 막고 계산 중중다 아직 이제 이서나 양고 잠깐 여야지 더 하서 종에나 가이나 대세 더네. 양도에 휴치 아직다. 디진 잠깐 나고 내 지금 믹서 하만 거 같아. 미만 거지.
1: 그래.
0: 그래 그래 근데 디진 잠깐 나고 종에 여러 시간 이제 가서 갈 같이 켜러 와. 딱 가서 갔다 님 건들 이날을 마음을 그래 이제 뒤돌. 딱 그래 그래 단다 이제 한다 잠깐 되는 미시 딱 나랑 게 단어 전 좀 바트림 미시면 이날을 다 나 두고 친구가 다 지금 로터 그런 다 딜리트한 이유가라 맞아로 변들지 시릭스 얘기 친구가 좀 달다 다 티체니 시그루 좀바 찍어 매를 님는 게 텐세 사바티지 데이트웨어 게 티믹스잖아 단을 소소 두고 특제 로터를 땅 디지 라자트스 장 티존나 시그루 두고 디 랑종디 쿠기 다 로터 치면 되는 요래 담으러 요라 대서제 양니지체 지마 맞아디 랍지 지그지그 지그 랍지 지그 랍지 잖아요 때때 하 긴지스 이래
1: 이렇게
0: 못해니
1: 체체 말로
0: 체 말로 하는 거지 그래서 딘데 체는
1: 예스
0: 그림이지 뒤에 같이
1: 다들 마음을 사실스라
0: 레르지
1: 나서 체
2: 레틴디 상괴바다 존디 흉킨 체링 된접 년전다 잡아디소 흉킨 로장 히럽 셰셰 킹괴 남킨 퍼부 된절 라지리 다 좀 마치리
3: Bejong Longqing Yingqing Liko Tangge Longqing Zhe Sibi Lan Yi Qibi Lianqing Sibi Lan Yi
4: Anzu Lianqing
5: ཁྱི་ན་ན་བ་དོ་ལོ་ཅོང་ཅོ་པོ་ཅོ་མོ་ཡ་ད་གུན་ཁན་སོང་ཁྱི་ཅི་དང་སོ་ཉིན་གོ་ཚོ་བི་ལེན་ཆེན་དན་ན་བེ་ཅོ་ལོང་ཅིན་ཉིན་ཆེ་ལེ་ཁོང་ཁང་གི་ལོང་ཅིན་ཅེ་སི་བི་ལེན་ཉིན་ཆེ་བི་ལེན་ཆེན་ཐེ་ཤི་དྲང་གི་སི་བི་ལེན་ཁྱི་ཅི་དུ་ཚོ་ནོ་སི་བི་ཅོ་པོ་སི་བི་ཅོ་པོ་
3: ལོ་ཅོང་ཅུ་པོ་ཅུ་མོ་ཡ་ད་ནག་ཅུ་བེ་དང་ཁན་ལོ་ལེ་ཡོང་བེ་དུ་ཚེ་ཤི་ཤི་ཅ་སི་བེ་ལོ་ལེ་ཉི་མོ་ཨན་དན་ནོ་ངོ་གི་མི་ཅེ་ཅ་ལོ་ངོ་དུན་ཅུ་དུན་ཅ་ཆོང་ཀར་སུ་ཅིན་བེ་དུ་ཚེ་ཡ་ཡིན་ཅ་སི་བེ་ཉི་མོ་ཨན་དན་ནོ་ལ་ངོ་གི་ཉམ་པོ་ལབ་ཅི་མི་ཅེ་ལ་ཕུན་དུ་ཤ་དོ། ལོ་ངོ་དུན་ཅུ་དུན་ཅན་ཁ་ཡོ་དོང་བ་བེ་ལོ་ཅུ་ཅ་ལམ་པ་དོ་ལབ་ཅི་བེ་ཅུན་ཅེ་ལ་དོ་ལ་ཤེན་བར་ཐོ་

中华马来马人的马人把南洋泥巴当，俺同邓家的爸爹做马来卡给屯屯子新了，中华马来就自己所住当，就住人楼子马来镇这娃，孙年的兵王村爹，中华马来大吉公婆认为，赶紧给人写的教育，中华马来马人的马人把南洋泥巴当，俺同邓家的爸爹做马来卡给屯屯子新了爹呢，相约别，爹呢。 대란 뜻이 지하던 전 임원들의 아주 머리 워치 재산 준비에 인제 등비에 레지스센터.

0: 야 저거 당에 그 말은 살로 조스리 소리 다들 내가 그때 당부 돌리래 달 사마시 뭐지 산조래
1: 제제제 다고 드리 나 진다야는 거고 사마시 뭐마 산조 근데디 키상 거 버지 산조 버지
0: 제 버지 사체
1: 버지 전에 야야야 야 보모
2: 오
1: 알아래 제도 거기도
2: 요요 아고 아고 저기 돼아
1: 야야야
2: 야 아고 제도
1: 야야 야 고친 이거야 저 뒤졌지
0: 야 저기
3: 저기 저기
1: 세향 음악에
2: 요요 세향
1: 소주 깨져
2: 요
1: 주마 깨지
2: 주마 깨
1: 때 모로지 세계 야 고친 이 뒤도
0: 보면 때 루샤자 좋아지
2: 요요
3: 대로면 라피도 소향이
1: 쪼개서 깨 오 진짜 힘 버렸고 저거 가자 대체
2: 요
1: 다 제대로 도움 안 되네 다 자 쪼개 제단계
2: 요요 쪼개 제단계
1: 대 라사브라 단계 야 대체지 야 대 보면 더 좋을 거고
2: 요요 나게 아고 저기 서로즈가
0: 저기 뭐 서로즈
2: 대체 뭐 보는지 저기 사 와줄래 출라이드 말래
1: 쇼마 쇼마 저때 할파 뭐히 정나 싫어 메팅으로 따사야리 리랭이스 증도 쳐쳐
0: 그때 맞음에 보모 조지 델라토만 거 나키마서 크리티 사마모 보는요 산톨마
3: 제제 그 졸라 졸라 있어요
1: 졸라 저 쳐를 거 대팅 어제 로초 일팅 도모 돈을 드리 드린 거 제가 지시해 그러고
0: 랭고 말에 저 조지 레주링에 기타 마론이 이름 보리 드레 로초 일테 담보레 거야
3: 제제
0: 레티티 사마한테 사투 저 제사 대산다 올림티 사마토는 저 졸라요 그 졸라 말에
3: 제제제 다 거기 조지 드레 사서 좀 보더랜드라 또 졸라야지

생이 조보남바 팅디 레진낭 자디 셰비낭 된 캬창 동사송 레진디 좀딩 게임코와 학바 딘신당 레진 조숑와 야마 사모당 로상 히럴리 캬라 칸키 룬딩지 자디 셰비 레진 히나 신조 다야몽

0: 어야 베람 시 마고 렐라 달레미 세데 럭이 숨신 노르 브드르 그 그미 틀라타 라비케 카테 노운 다가 쇼네 드 월라소 지케 파마타 브르케 라마 숨신 노르 브드르 솜보 쵸비케 파마타 하고 쉐원 데비케 라마 제쇼 숨신 노르 브드르 그 건둘라 숨바테 나이 니마타 그 페쇼테 롱다마 샹지케 샤폰라 쵸네 니마타 그 페쇼토 송데 능가 쉐다 그 유일은 로 다루마 소 쇼네 쵸파미 두디디오 타자 하고 마르모 메토도 루타츠리 톤난 쵸파미 소데나 제도 나파토 루토구 코난 쵸파미 케사 카테 네조 소데 노운 다가 현우티 파티 건들 샤르르데 체네 디비케카 다넬랭카 케 파티 나디 갈레케 토모고 차데 델카 케 파티 나디 다니엘 크라노카 솔라로 파티 나디 라바케 타 노르데 농고리리 텔라 페바 효르 셴나나 테케 도체 코토 라미케 체리다 체도 비오바타 나로조 라니케 라바나 제비 컴퓨터레 뷰고 산네 타제 디비카 타 이디 체제 쳔고 티디 지 상체 마르보 야티 티디 쳔고 샤바 마르보 조지 테소 오 와카디 고디 체다 아덴지 보테라 디디 에데 체파나 리멘다 아데 베킨다 리카다 아데 야탑 샤바 라마르 에피 토탑 샤바 모마 아디 체탑 샤바 포마 에디 더게 뽕비 마탑 에디 여기 값이 많아 어디 빠시 해봐 머리도 좀 머리 잘라 잘라 저기 에다 세상도 상도 상게 제 이마가 할로 더게 제 더러보리 니 더게 제 이년이 바리 된 적게 제 카딩 머리 잘라 시 된 적과 뒤라 된 적시 대차반 날이 맥라 시 백인 날이 간 허 빠시 해봐 머리도 좀 머리 잘라 잘라 저기 에다 세상도 상도 상게 제 이마가 할로 더게 제 더러보리 니 더게 제 이년이 바리 된 적게 저를 신 때라 먹게 제 빠져 해봐 말도 더 줘도 법제 속에 해봐 저리 다른 세부 해라 믿어 답자 체크 차봐 저리 다른 체부 해라 로장 두게 차봐 저리 다른 두부 해라 들고 뿜이 맞답 저리 저게 값이 많아 허쟁고 해봐 말보도 줘도서 뭐뭐 그런 거 아니야 시민 뭐뭐 사다 야다 보자 가봤어 라라톨라 니다 아다 체파 날이 맹자 아다 백인 날이 카다 아다 다시 해봐 말보도 줘도서 다 거래 소모 메리큐 동고 알았어디 아다 나트 나프 쳐도디 아다 착각 자는 나프 깨란 자디 아다 다 알루라서디 아다 아자토라 메바 깨란 자디 아다 남자 캐키 따도 줘도서 도힘 잡아 나프 여바 보디 아다 도시 찬도 보도 줘도서 너 언제 삼던데 가르부 진디 아다 남티 마냠 샬로 아다 자섬 동다 차부 진디 아다 파티 마냠 샬로 아다 자섬 동다 나프 진디 아다 사티 마냠 샬로 아다 빠시 해봐 말보도 줘 카딩 오디 자 아, 이제 버티러 들이 애다. 제타빈 능가 실리 제타피야바 아리. 도타르긴 날리 실리 도타피야바 아리. 제타빈 날리 실리 제타피야바 아리. 빠제샤바 마르보토서 야랄로 딩고라 볼리 사모피데 룰라 볼리 사라. 까라 볼리 하메피데 마사체르베 돈럽 건들레. 짱샤 샹지리게 샤토 빠티 건들레 티디게 구샤르레레 퓨. 데네 빠셰케 샤바 마르보토 러닝갈라 티비케 갈 세서부고 샤로 로로도 주타. 다이용어 모케 메디텐도 요바타 차샤생갈라 시네. 라기 계산 노르베덴드케 건들레 샤. 샤 빠티 건들레 카다 갈보레레케 서키 건마가레 헤나레사 샤터베 툴라티데 야 빠티나바서 시 갈레 에데 빠티노 이케레 에데 빠티 응은지팅 얼몬가 따벨라 샤코요 응어몬가 파요토 모요리디디 다구다섬도조도 소유고 몰란데디디 켄제디기니기 끄다디 두야야 조비키 몰란데디 샹가오이케 제사도조도 응어몬가 촐라리 총어모 다키긴디디 무 샹가오마토 소유줄라리 이에 남자 고나 제디 샹가오마 촐라 켄제디 눈다로지키 냠로냠그리 델랭가르키 빠티 소소케 졸라도리 디르카브라마카 파사디디리 할라와 로보시케 콘디르 힌존당알리 촌자디리 라마 케사 노르베단도르 송도샤트 고레디 히니만 조조 조 라베케 테베 카디 몰라리 랭가르키 빠티 남네카 라나카 조르 파티 납디크 라바라 소바 몰라르 테 데르 파티 납디크 로타 용데 마샤르크 송바 테라리디 샤세케 코라 테제다 샤체 듄고바 마뇨 코페 타 테톤디 테자 마고 푸소 제바 포크 로도 롱데미 송바 테라리 가스 헤베 몰라르 심비 셀라 헤비 셀라 파노스 테네 텐제 몰라 데밀랭 카르케 파티 납디 다미 달라 도지 데다나 토셰 파바시 니에다나 자다 샤르 모두 다비 달라 도 헤비 삼토 어드숑 사데 파티 헤바 마르보티크 라기 롬보시케 듄라데 카다 카르보케 다림 피티 유바 도지 롬보시케 군들 차폰 생활에 휴데 파티 헤바 마르보도지 손동 맙자 파므로 혼도크 쪼간저다 tabalachine hotengo cheba marbo londena tonti omane perme honge
1: kon la sembatine donc les sympa tendo la papilengdo mele chawan bonzon ki lesi chubde patri lesi chubji pate jimi lesi na mathai century thain di lengdo lesi chuchar
2: lens hin chu chu wa khere nan ja zong zhe dan zhe su da wa chen xue xue qing ge qi qiong ba zha da yang

0: 자위 차니 아니 선주바가 자고 고만 제탄테 아니 서드 벤첸 조근 제비가 이제 못이 튄지 아까 아니 고마 제탄테 야시니 어디라 텀베 고니 아니 자리 오바 된지 된지라 젠데지 값을 아니 제거다 자유 줬을 아니 서드주 이제 못이 튄지 고는 제대로 좀 봤대 아니 점아지 계시는 막 해봐들 대인들 딴 데에 가서는 가서 제왕고 토니 아니 마셔지대 다 제왕고 놓는 간대지 손여 바래 있어 봐이나 짱야 항슴 젠더데스 와 짱야 항슴 젠더데스 짱야 항슴 젠더데 가다 바사 장터짱 나나 마라 란터야 하단 타미 하단 양스니 어더니 지금 여기 토니 아니 자와들 다 만 잡아 잡지 자요 받더니 지금 여기 토니 자와는 잡아 잡았어 원래 딴 잡아도 천재 자요 바래 있어 딜로 담보 짱야 항슴 젠더데스야 지금 담보 되게 아니 짱당 양당 항데 첸드스한테 체리스 바이나 아니 젠드 체리스 야나 첸드스나 젠드 세기오리스 야 젠드 세기오리스 짱다 양다스 다 젠드 세들 자위 차니 아니 치 젠바타 아니 치 드피크 텐테 바나 안주 바이엔자 아니 테라 젠드 세기오리스 야 야나 가서 콘디케 바나게 짱양스 히비 첸드스나 체세리스 바이나 젠드 세바리 히비 텐스 짱양스 젠드 테스 아니 가다 바사 탄더 짱가나 마라란다 야다 타미 안다 양스 야 shimaji tsikang da sumbo ke ta gandeng go yore isi dila ta dee tabo ke che da sumbo ke ani che jo totang shosun rabo de ta gane raji re isi ba yina che jo totang shosun da gane rabo ji re isi ba yina gada basa jantar jang se ni jinju ga dang, jinju da dang, jinju ba, jinju sa gada basa ani jantar jang hiba ke jantar se an di ke sada dang dada ninka ke tala hiba ten re sada se dili yangju sa अने तारा से दिला इतने यंजु तातेर तीन दिल जिंजु का ता पा सा ती तो दर यंजु सा दा यंजु ताने पिक दोना नितो दिनबो के जिसल ल अने जेंदर के छेजी जागी ना जेंदर के छेसन बोल मोर कांजर रस भाई ना अने चंगड़ा दे जागी भरे से आने कादा पासा चंगड़ा चंग्स वाय तने गाना मारा लंथर यंग से वान दिक कांटेंग योरे से ना यंग जिंजु गा दा जिंजु ना जिंजु मा जिंजु रा जिंजु ला ओया जिंजु ते गाबो गन थाला अने jindag chichi yagiwa shungse jindag chichi gangshar rasa bai na ngana mara lantar yang se ni wata yangdang da jagu baris adan tami andang yang se yungdi la ta jinju adan yana jinju anta de dupigan tami gu kapsa la ani jindag chichi yagi na jindag chichi gangshar rasa bai na jindag chichi gangshar rasa bai na adan tami andang yang se ni andang yang ni garung jana de garis anta yang hi bika sala aya ni da danga ge chi wa ge gang jian nan tuis gang jian nan ji se ari de yin de le zai yi chan ni jiang ge ani da xiao lu gan de ge de de da de bo tu de man de ji ja ba yi na de ji de yin de le ji ci gang dang bo de ge ani chi ni zu ya ji jiang yang se ji de de se ni ge ni zu bika sala yan de ge no nian ga ji qiu de se na jiang yang hang sim se ni ga sa ki sim yi sim yi zhang ga ji de ya ji 섬진 너가 저 강댕 거 요리에서나 어야 진더가 채라 어다 짱양스니 하소나 만로 왔다 대스니 뉴소나 아니 그 멘도와가 신다고 저 바인자 아니 진더가 채나 다 짱양한테 아다 튼도 숨부 장데다 니바진 때를 파바레스 어야다 마나 아니 말이 하소나 아니 만로 그래 아니 늘리야 지 뉴소 바이나 아니 건드는 진더가 채 소마티코 멘도위 신여리 데인들 어다 장아 그 니진 와 땡땡 저거 지 파땡 기시 바이나 아니 짜양이야 늦서리 세니 다 그 장이 대수 말해 장가 땡 니디 젠수야 섬세야 니 니그 차니 짜양아서 진도 대시 비기 칙 칙강 더그 도도시 가바이나 저르나 선지 바 자 코랑 그 알시니 니바저 치진인다 더버 니저르세 칙강 데 니보지 다 제바 그 정도 보지 차니 거시 칙강 데 니가 제바도 되리 대들 그 칙강 찌 마도 오면서 여 말이 되면 이제 칙강 찐 더그 자와지 치가 닝보가 난데데 바로 돌디보다 카세위고네 인자여스 와야 디미디스는 더다베니냐 다치르세들 군제선 됐다 토모마이 맞지 안제선도 하자가다 내려커버리지 차디여리스 노다데르 와디인들 다 심마가 가다 바자 장데 장라서 바다 니소크 심마가 치강도 소보크 아니 자와 랑고노를 다 니스 마데벽 아니 젠데지치겠다 다이조스스나몬도 토랑조스 데데여리 데인들다 드라이 조스스나 모두 토탈 조스인데 딱 안서 니그 아 아니 얘기가 라는 게 제대로다 고 가사 기도 그 정도 보디 내 차대 봐
1: 다다 지제 심바디는 베

0: ཁྱི་ཡ་ལ་མན་ཏི་ང་ཅི་ལེ་ཅིན་སིན་ཅ་གས་ཤ་
1: ta wole chere se dile ta jende ji che go to ta jo se te jewa go no la jatar te ba nang gi ji ani ko pe ji go to ni ani ma ji sa hi ro bo ji ji a ta pe ji tar tam bo de chere se dile za go no la ga da pa sa chang tar chang se ni jin ju ga da jin ju ta jin ju pa jin ju sa di ji se la ta ra da sa ra den do den de chu gi ji se la ani chang ra jo se gi ri ta te go no tam bo ji ju ga ji se la ga da chang gi chang jo bi ki jin du gi te ni Pejiji gapa yina, yak chang yaks, ka chang mako, da chang ga tab. Ngama nyingda jenpa nyingda shima te dupash. Ngama nyingda jenpa te dupash. Ta jenpa te dupa te ge nande gandhi jira jenpa da gandhi jira dupa. Dupa jenpa ge nansi nyingbo te ya gandhi gandhi ke chepa shega ta neso te tenju yosuji gasala nga su shichayin hejo. Ta ndi gasala tabdeji hejin zote chela zena ku jayi yosu talda. Ta yak chang yak hibi gasala. Ya chang ya ji bi ka sa la o ka ya de chang yi chang da de kang yi yo de sa na ya ta ya ni ji par de le yo ya chang ya ji bi ka sa la ta ha chang yi ya de s xia de ya de s de de chi shi ya ba ya bi che de che de na xu qian bo ye ma de ge ta ni ka sa la ya ya chang ya ji bi chang da de ya ge ya de ya ge ya ge ji le chang da de ya ge bi jin de che de na ya ge ya ge jin ju ka ye ba yin za ga da pa sa chang da chang zhen tuo tang nang yue xin de ta chang de xia wa wei de ta bu le che de na a ani a ci jin se ge a deng de bi ci jin de de ni ka chang ma ku s ओ डाउन रबो जिनर याना छ रबो जिनर तंगे का का पा इन वे ज का ना या को को मा दि का मा दि ता नी गसला का चंग हि बिकस का ग जिसल जें दे ग छ जिया ना गा जा गरेस ना पा का ग का ग जिंजु का इन दे कदा पा सा चंग तर चंग से ने चंग दा दे जे ग पा ओ का चंग मा को न दा बलन ता मन थ बि छि जें से ग ओ छिंगा मा दा छि छि मा नि दे तो से ना मन थ बा का का ले जे दे वे ज को मा दि ते ने दा चंग गा हि बिकसला Padaki dag is Jinju Kayan, Kadapasa Tantar Chansin, Dajangas, Dajangas, Hibana, Dubat. Naya Gadu seven, look huge cherry said, Ani, Yembaya, Ani, go Gavi could taint the cherry said, go huge megu, go dig out. Tain the double cherry said, Dubazagir, or Tina Yajanya, Kajan Mako, Dajangata, or the Jinju Kai is a Chanajuba. Tene, Jinju Tai is a Chanajuba pena, Jichang Jip, or Hiejang Mago. वे चंग छो ता जि चंग जि हिबि कासला होता जि तो पारा राज्य ता जाकी गुजि जि ज जि जि हा चंग ता जिन्यान छे गो हा चंग ज जि ने बा ओ जि ता जिन्यि जि परुल चंग ता जा ता तेनी कुछ रे नंगा ले हा बा अने को छु छेबो गो नि जि बिग न्या दे को छिन दे नंग यो ता जि हिबि कासला जि ग जिन जु ता इन दे गादा पासा चंग ता चंग सन ता ग जि सन ता का रे चंग चंग ता जे पा ओ जि चंग जि अने हे चंग मा गो हे हे पा रे दे मे जे हे हे ना यांग ये को दे ना गो मा सोंग Tinder, Pasha de Hig Jinju Tainter, Kadapasa Chanter Chans, and He Chang Sen, Changa de Jacobari. And the children Mentabati, but He Jamagos. And a Wei Chang Chos. Wei on Chogan do say this, only Wei Chang Choki, but took it Hula, only Yanjin Chogu. No one the children, Tenda Yamati children, look huge penguin, Wei Chang Chogan do. Guy the Jang, Anna wrote a Jinju Tainter, and it. Taba, Kadapasa Chanter Chans and Changa de Jabat. Tandi Casala Conanzo Hiri, Jinju Tai Chisel Kai the Changi Changjo Matsi. Tarak jisala kaya da changi changi yogyos. Tarak jisala kaya da changi changi yogyos. Ta tarak jisala changi yoyi peji la, pina chun chang chun da. Ta shetang kaya la ngangso tarak da tenke shetaba chere se dili ta, shatsi ka kapsa la, ani jinju na ra la sa yenke ji shatsi kanghi te taba shatsi de tindi ba tenbi ki shatsi ta, yana kutsi tenbi ki shatsi, kutsi yin sumba yina, ndi ta kutsi yin de yin sumba yina, te taba ki shatsi de ki jinju na ra la sa ngi jisala ta, yanju ta te, अनि थपी वान द तानि अनि गाजु थथान जक गय तिन दन टन हिबि कासला अनि को टन छरवा तिन दिबा तेना पासा का दकार द चाहि ट नात ये टन सेने ओ यांजु ता द जक गय तिन यांजु ता द जना अनि जांथा गि जि चांग जने टन चांग टन दा अनि गोरमो जिम चांग मगा दा ओ जिन हिबा ने तिन दिबा तेने सबा द बाय द जक गय नात गि जन सेने यांजु ता यो पि वान दा ना अनि गोमो जले रेदे वे जा को गामा थिस द मन्थ बि जिरे गवा गोमो जिम चांग Magata. What then? Kunjung sheet up. Shatangalanga to Kuntusen. Oh, Kahaja Kuniki Kunjis, Kuntumogeni, Kuntusen, and Taihito Jagib Jinjur and Kunikib and the Gijis and Yanju Tati, Toby want on Jagura. Tinder, Nikasa, she by the conscience and Kunjung his, what Sama Shidiba, Tana the Dugur. Kahaja Kunati, you can guide the Janga. What is it? Tara Toba Jinse de Latin, Tana Jagris, 但这就是呢，金就大的，羊就大个几十了。哦，你讲到就是个别解释。等你搞到巴萨讲到讲什么，金就八个几十了，讲到就是了，变成足将足不是，踏将马踏，吃了将吃的，足将足几笔干死了。你足到这年就跑到了，该的讲的讲的些的了，情感心理他们那边去解释。哦，但还讲个足不点了，怎么个哪能个怎么去不点？那咱的再去就这边有金就八元八元涨，你讲到就好了。哦，搞到巴萨讲到讲什么？탑장마트세디를탑세디를오얘는추바잡이되라와탑주시봐얘는터모시봐탑장마트전에얘는증바얘는골로와얘는얘는추바시나양아얘봐도마트와얘는뒤마트봐탑장마트나시니는터바땡겨와탑장아탑이탑이진주바인들은장다되는탑장마트다되니혈압장치스오혈압장치스혈압장치스미디스는아니양은근시장와아되니산로장와양나준지바라소바옌바그치지지여바데니그서휴담행겨리오혈압장치스와라바이라그진주바인디라아니바이지즈르가이다장이장드자바리혈압장치에다근데저진다진주바그지즈르장다자와리되니다진주사당양주사닝지스양장다자그레스가다바사장다르장세다사그진주사그지스르가이다장이장자와베나지장지와디장마통니장시다你讲这呢？啊，你我是你讲了，你是比个这他妈你的讲呢？第一把子了，讲来的讲我的是了。啊，你特别直接的嘛，就个嘞。但现在这边听了哇，我你讲这是的。满章这本这是跟这个金九三银八银章，啊，你第一就是了，搞到把啥状态讲是呢？你讲啥的也讲不着。第一讲满通我是比个是了，哦，每个弟弟嘞，对面讲人马松是，啊，托马松是不点的。哦，第二就是了，第一把子满通我等你呢，我是把子都是满通把七八银章，第一把子了就一个啊，讲来的了啊，你啊满通把这边直接这个了。哇！第一呢，巴拉达达达是个第一个进去参与的了，噶达巴萨长得江神的江达的家伙的。啊，那泥浆鞋，我啥家到拿了泥浆鞋跟都是的了。啊，那啊，你买一把个，像日日烟那烟，哦，可惜一个月把的，那个修的对家巴是江达的修了。泥鞋么子呢？泥浆鞋是有的说。啊，那那是一个进去参与的了，啊，那啥就是江家伙的泥浆鞋的。但啥那个就是该的江的江家伙变了，泥浆泥是，多浆马鞋，浊浆勒达。力将力气比卡是难得不来，卡是个历史，羊就差了，羊就差一点了，羊就得了点你该的奖给奖项嘛多，难得不来卡是个历史，金就干了点你奖嘛嘞，那做起来啥个样真牛嘞？那俺说光的，现在的这代卡是了，俺说土堂建设卡是了，先把这几把几枪掐掉嘞，难得不来卡是个历史，羊就差一点了，你啥个意思了？该的奖给奖项呢？力将力是，我还想要吧，还想力不给点是，啊，等俺是他妈点嘛嘞，你多奖嘛些是，多做的是了，对刚要弄那些弄黑板弄个牛逼点了哇。但对着多那样文章，你也把没意思，细细的你嘛也把人也不点着。哦，对了，我是没得嘛点嘛。哦，读讲，那在那都干涉都研究啥样的了？啊，你啥的给讲了的也讲你。哦，读讲嘛些，主讲那不是干了的，咱那都做干涉做事，研究啥样的了？啊，你主讲那都是的，那主播嘛也把个没见的样啊，啊你啊来一个，对的那个是了，对家嘛的。对的了，那大不了就是呢，干大把啥讲他的讲是呢，研究干啊，研究大了，研究大。金就八，金就三的，羊就三的，那那做不个几事了？啊你，的金都个车就叫给不干事了？啊你长大的叫给意思呢？他别觉得得嘞，他干大把子长大的长一些呗。啊你妈的车里上那俺那马拉兰他的羊是呢？金就俺的那马拉拉，哦他等俺不个几事了？哦啊你长大些就要马的，说那刚些是羊长大些个的意思啊？金都等给不干事了？他别那俺个几事了？金就俺个几事了？羊家娃别那人养人是，山上养同家穷是。空羊拍打，人羊人一比，干啥了？好像个人有点那个了，都特别亲切。啊，你人是样，那个金牛安样的了，俺那马拉兰他的羊子呢？你羊咋的家伙嘞？人羊人是，山上羊同家穷打不？我靠，山上不多的，人家大家同家穷穷人多些，俺是没他妈的多。啊，你山上一比，干啥？上个金牛安样的了，俺那马拉兰他羊子呢？羊咋的家伙嘞？山上羊同家穷，啊，你空羊拍不晒的了？哦，空羊拍都是，哦，等于就是空买一把个羊拍吧？哦，对，电脑都叫人，俺那个那个对呀。空羊拍的，等于说空当、脏当、人从嘛个就就安逸的了，啊，你羊的这个意思。等你进去哪个就是那样，羊也个把意思。别那年羊年是，原点绵羊挪入忙是，我年羊稀大吧，年羊年大不能出卖的，年到年年的他妈一点了，第八的了，当羊咋的讲呢？啊，他妈对面个听见的，当三年的年的个年个进去哪一点了？啊，你俺那马拉兰他的羊是呢，羊咋的讲呢？我年羊年是。哦，好像你也没听的。等你原点绵羊挪入忙是呢，原点个绵是的，原点的穷啊，原点闲不听着啊，原点闲不着的，人家过了就弄忙不弄是的，那是没得吧？对了，绵大妈那个绵个金就难一点了，那俺那马上让他养是的，养咋的些？哦，原点绵羊挪入忙的，绵羊稀是， 오야 yeah, he said, Tenda, Yepa, he said, Only, Tema, Bago, Casuba, Kijik, Tenda, Ko Hibat, and Dig, no, Dugger. Oh, yeah, he is. Why, yeah, he. Then the Yenda, Menda, Nintes, Tomag, Jiju, Nine, and Yandiaris. Ta, Tala, Nana Mara Lantarians, and any Mag Gisela, Annie, Yanda de Jagris, Pena, Pamian Pam, Drew Damian Hurls, Lamian Nordab, Payan Padabina, and the Tabra de Mistigeredua. अनि दो तायन खुरु सेदिले ओ को चिंबा याना कोला अ चाजु इना दा ओमे ना दे माई बा गंगा थबा लासा बा देग पा दो दे दंबोची पा दायोरे दे दंबोची जी योरे दे वेजा थामा को छोरसो सेने अ मंतो बा देंग दो दो तायन खुरु ने जिंजो राय जिस यांग जवा गाना मारास राग जिस यांग जवा मर यांग मरस दिन गोर यांग मशीन्स चर यांग बब्दा Marian, Marcedil, Marmar need the Tomaindir, your deep Parisian, any Tobisia Dengur, Hajang Mavic Dengur. That Tamarin Magiju Jaidil, any Yanjavari. Do you worry on machines of the Tissu Mombuch in Worthy Day with the Chum machines? The same would do keep it. Then the Charyan bets, or Chabayan pesos, that the Hula Lu Bayana, any Shawayanjing or something, Diavari, Charyan beta. Then the Chartang, Gordang, Martes of Giju Jaidil, any Yanjavaris. Then the Tinsala. Nana Mara Latter Yangs in it, or Ginger Lights and Yanja Vayoris, Pena, Salian Cells, or Dalian Lips, Mulian Mountap, or Salian Cells, Hibicasala, Anni Saldan Sanginda, or Cotting as a Tamari, deeper than Yanda the Jenny, as a Tamar to make it Jenny Jubari, or the Tane, Dalian Lips, or Condroy Casala, Wun Casala, Timotamoris, and Joba Mandus, Timori, Ready Major Collapsons, or Tanayan Collapletis, or Nash Matabatimus, or ya, Tane, Mulian Mans. Nilian Mamadus, a Turk Hurucher, my baggy uncle Chichi Yangi de Nepate, Hulu Pengers. Tainted Mulls, Dulls, Sul, Oya, Ta, Nesogis, the Ginu Laya Payenza, Anningana Maralantra Youngs, and Yanda de Jagris, or Tainted, or Ta, Tika, Tigunola, Gatunde, Jayo Sogunola, Gada Passa, Chanter Jangsia, Nana Maralantra Yansia, Oya, Ta, then you call the dish. Then a teach is a Tamacher and Adam Tammy Andan Youngs. Oya Adam Tami on Dias. Ona Jinju Adam, Yana Jinju Anta Dubig Tamek Gisela. Ona Jindug Chejavicasa, Jindug Chesomon or Ganger, Sevayana, Adam Tami Hondan Yangs in Angam, Yana Yantin in the Dangagus Jorchibitis, Dangagus Jorchibitis. Tatigunola, Tambo, Ag Gisela, Anda Yanin Jovicina, Gang Gatap, Man Zatap, Yana Nang Shitap. Gang Gahibicasela. Ota, injured the tagai gari, or Jinju Antaches. Tati Gisela, or Gadan Gani, the Titomarjoni, Jenuk Chijana, and the conjurers and Adam Tami Andayans and Andayani, Tandikas and Anjabaina, Gangs and Tagai Gaja Anta the Duni, Anga Yanti, or only Tagai Gazum Dinan Yandel, could teach it chicken or Duni, any Jabber. And that's all the Congress of Baina, and also Nanchita, so Jing Chichit on your last of Andre Casella, Tini, Tig. Then a combat donyoba, and a teacher donya be chitler. No, only Tansan got to teach you my duggy because of any daga yaga, angi on the teaching on the duggyabar. Gamba camogongas, gangas, the tobatimis. And then they mind back manzita. Manzita being a coach attack, tokos at the margaret, the major coaches and hajang and zibatirinus, the Madova de Vixita. Manzita. Take a tama yap mass in the quantayos. That tell a children. Mentabi, Ta di castle, any anger yon de jugasla, not a honey the teacher chicken on the tudini, or padulatini, or tart of palani, now she is any. Only the dombic tini, Zobatish.
0: Didn't you tema Monday, Tinzinda? Lobu Timmy, Shoju, Chichinda. Chiti, Tema Gibia, Luntinda. Singing Tema Nala, Gaduncha.
2: Jaja, Lassa Wumi, Chitali. Tunda Lisi, Tunzi, Chajujin.
1: 大家可以用老别称的选择新的部位西松部大公的刚刚的满藏的南西西满藏南西西的松部的这个刚把卡过没给不干死了 치지 찍기노로 되니 안다데 잡아라 와. 다 가데 치고 까봐 카고이 기바 여봐 이나. 아니 안다데 가나 제쇼 바래 있으나 양다래 제쇼 바래 있어. 다 배나 가가 히바텔 양다시디 가양 가다. 만지다 벌은 소바이나 마양지다. 낭시다 부터 양다 제위가서 나양시. 다 가양 가히비가서 가단 양이도 고 치친 타데디 시니. 가양 가히반들 첸도 부 치친 소소야리. 대나 가가 히바 치친 니도 도나 치지지. 아니 야 제만도 돈 바래. 너 치고 까마 갖고 와리. 아니 대나 이게 지 마양 자치 히바데나. 마양지 히바데나. 만지 히바데니 디바이나. 만지 히비가서 치친 니레. 아니 마 양지 히비가서 치친 선창으로 그래. 아니 나시 히바데다 드나 나양시 히비가스라 아코 치치지야 제모노 그래 뜻처럼 까마 카고 기바리스 다 뜻처럼 안타게 지슬로 안다 어 양인다 어 드니 제다르지 않던다시 다 아단 타메에서 되었다 아 안타데 니스 마드니 코 뒤데 아 타메크 나마 대답가스라 아니 아다 양친데 제르스네 베나 토안토스 자나 마히스 장통다 토안토 히비가서 마타노론 토세요 뒤슬 데라시다가 간소 뒤지 이게 그노나 라네가 노나 안타데 니스 점마리 고 안타 메바 마리 안타데 뒤가 마리 진짜 지르세디로 간소 다 베지 다데 그 노나 아시다가 된데비 이게 지나 다 또니 니프르트 아 코라 지르세디 진주 쭈보 가루 휴기 바리 진주 마유 바 아 된데 마치 무슨 바시 된데 토 히반데 그 된데 마이 산데 기지 진주 아요리 예나야 다 계사지 가서 이게 소용 지르 뒤니 고 멍에 바시 바로 다 디가슬라 다 달아요 안가 양잖아 토한 토스 마탄으로 토다 안가 양인도 치치 찍는 뒤니 아니 토한 토스 터비시제레 아니 장나 장나 마히시 인제 장나르 나이나 디기지슬라다 타미 아 디빈디슬라 디가슬라 다 안다 디비 원다 바이나 더 타미시니 아니 안가 양다 나니도 치치 찍는 뒤니 아니 장나 마히스 아니 장통 히비가슬라 다 자마에 바기 해바지 토마도 뒤야로 아니 장 자텔라 안타 니스 요나 야타 요나야 타코 아 니스 마디니 뒤니 타메 그존라고 시간도와 디니라 안게 양한테 자다년들 치지 찍은 노래 뒤니 아니 장통스 다 대소대 공기 대소대 아 양 나조 치크 깡바 까 카 공기 비가슬라 아 아니 저리잖아 양달로 저쪽 봐라 토안토 히바데 양달이나 토양토스 양나 마히 히바데 양나 양 마히스 장통 히바데 자양통스니 어 치지르르 야 제만도 단 치크 깡바 카 공로고 요리스 왜? 단 늦지르지 딜 자이 차니 아 간소 아 리케 쥐비 와보고 노노 템비케 다 젠데크 아 아니 자이 조소 주고지 아 골 텐데지리 다 깜달라 아 간소 자지 친두세 딜 안다게 찹들 안다게 찹들 안다게 찹들 아다 타메기 지슬 안다게 찹들 양게 양데 자중와 다 자중와 다 자이 차니 아 치크 깜바 카 꾸이 기박치지 제데 왜장 나나 마라 란타 양세니 양라데 양 주바 예지요 떡가르세니 진주 나나 마라 라 땡아보 그 탈레 아니 양라데 여고 그리스 띠들 양라 줬을 때 자위 찬이 저르는 북잡어 진도가 양나 저르 바 도시 기타 아야 바나 딩라 버리 가르스나 나나 마라 라 등아 디지슬 아던 타미 양내 야바이나 딩 존어 버리 차 제데스 왠자 처리세디라 나나 마라 란타 그 지스 양다데 접초르데 왠자 디가스르 양데 지 쳇르 아니 아니 양데 저룽가 모룽 자바이나 따데 저 모룽 아시 아그 쳇르 양다데 저룽나 양 왠자 나나 마라 란타 양 히비까지 양다 디 쳇르 어 지금 깜바 아 드니 카 먹고 이제 요마나 지금 지진지 제뉴도 따오 이제 들 아니 양다데 디니 아 그래서 나한테 이제니 근데 그 차시로가 모르잖아. 근데 다시 딱 간소 비게 그 요하고 노는 게 나나 말하는다 그 짓을 양 마도 뒤가서 그러잖아. 양 그 차들 안 제반 되는지 제단 갖다 간소 매발. 근데 그러잖아. 다 젠데 짓가서 라 아니 아다 미가 아다 야니 그 드피그 아 체지고를 그 미세게 체지지. 다 대마이 방 가서 시라든 데라 라서 바지 가서 라 위다 이닌데 딱 간데 양 제단 갈 때니데 그러잖아. 지금 깜바 카콘 김미기 그 아니 아 데라 떼니 아 저기서 그 펜서도 되니 제보자 죽으러 와. 다 왠자 진대지 가서 저기서 양다티 안다가 참 모르고 갑지요. 또 가르잖아. 어 진주 나나 마라 라 등하고 지슬. 어 아니 양자 그러 봐. 마도 양티 그 찰라 안도 지나. 아니 안지게요 말이스. 어 다 대처리세 딜 그린거 가서 베비 혼진득 아 희자가다 난데데 와다 된데지 어 디인들 다 드링거 혼진득 놀아 어 자위 차니 아 아니 다 젠데지 아 체거 dry josote, that like Jambi on Bogon, Chatter Tempate, that Peggy Dochibigoni, Anima, Sahishi, the rich Chadiore, the rich Chadibari, Tindilla, Tandi Casala, Zono, Zoji Chelsea, Tanganzo, Younger Haberto, Dadigon Honzel and Nienke, Dadigitini, and then a

0: 요놈들은 여기 일이 담보 왔지란 소리 많이 나. 내가 쪼 농구 쪼지 치르지를 다 최고 토당 조선도 짓고 올라. 아, 다 인지 이미지 정답 동기 받들이. 대인들 네 가서라 다 지마 랑 자신다. 로리 아버지 네 보시니. 아니 뒤도로 다 랑 빼지 마보 짓게니. 아, 아니 내가 치르나 최고 딱 여섯 대다 토탕 재경도 여시지대. 너 다 내가 치르스. 아니 다 대리 그 손생 담 절대 가서 쌓이 그다 저기 그 전화 보지. 아마 네 기지 조치 되니. 대체는 다 좋아 담보도 가려 있어야 좋아 담보도 가려 있어야 아니 선지바 그 자와 랑 나나 선지바 그 자와 랑 나나 젠더지 가서라 처리해야 되는 젠더 그 최대 최 예마지 예나야 디 토탕 요술 다이 요술 때 아니 지성 나나 니 스테이어 그때 메스 스테이어 그때 메스 대체는 아니 좋아 담보 그 전으로 보디 사딩 그치들 좋아 담보 그 전으로 보디 와 근데 좋아 님바디 처리해야 되는 좋아 님바디 처리해야 되는 다 젠더지 가서라 최그 요술지 가서라 가다 자연선 젠데데 가다 바사 장터짱 나나 말을 안타 야단 타미 안다 히비가 가다 바사 장터짱 히비가 장터스야 니그 너라 아니 조데 간데요리스 장터 히바 니그 너라 조데 간데지 데요리스 저처리세들 아니 조아니마디 근데 조아스만 나보다 강인세 바이나 안 젠데 그 체조 토탄 요즈고 너라 아니 양자 양이 양 젠데 그 체데드니 양란 주사 아데 어조 카레스 나텔 나바 카츠요레스 오다 늦체 조안 늦선이 체르세나다 나조 그 손전 늦지 지역이 난 젤데 아니 다데 그 조선나 보이 아니 디콜라 아 처마게더니 두기라 나로 아니 드레 그 손전에 참다나는 이야기 저히들레
1: 린친디 종지다 히히 다니 장조 핀초다 지소 다주이 조남처 다야모

0: 워코니 캉키랑데 로인싱카 노는 뭐 이들린 제대로 쓸 때니 고아디
1: 세세 워든지 고쇼
2: 아 니 고마디 고데 천이나
1: 워향이 데 모기도 저 사슈 가사가게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도로셰케올레티게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든지 인도 레센트 오마야모 요스케 등 안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투보여상게히
3: 오제제제 롱진 카바송야레 징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티 렌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아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로제니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다 답이동에 되니 나나 저 더도미 배운 게시리 텐제 손상 치기 대역이 루가라 참비 저와 당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비잖아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위 대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0: 야 조금 당에 그 말은 살로 조스리 소리 다들은 그 태당 보통을 해야 될 사마시 뭐지 산조래
1: 제제제 다코 드리 나 진다야는 뭐고 사마시 뭐마 산조 근데디 치사한 거 버지 산조 버지
0: 제 버지 사지
1: 버지 전에 야야야 야 보모
2: 어
1: 알아래 제도 거기도
2: 요요 아고 아고 저기 돼아
1: 야야야
2: 야 아고 제도
1: 야야 야 고친 이거야 뜯었지
0: 야 저기
3: 저기 저기
1: 세향 음악계
2: 요요 세향
1: 소지계제
2: 요
1: 주마제제
2: 주마제
1: 대 모로지 세계 야 고친 이 뜯어
0: 보모 대 루샤자 좋아지
2: 요요
3: 대로면 라피도 소향이 쪼개졌지
1: 오 뜯대 힘 버렸고 저거 가자 대제
2: 요
1: 다 제대로 도움 안 되네 다 자 쪼개 제단계
2: 요요 쪼개 제단계
1: 대 라사브라 단계 야 대대지 야 또 보면 또 좋을 거고
2: 요요 만약에 아까 저기 소롱이가
0: 저기 뭐 소롱이
2: 대체 뭐 보는지 저기 사 와줄래 출라이 드말래
1: 쇼마 쇼마 조제 할파 모히 정나 싫어 Matengro Tasa Yari, Renius drink the church.
0: Cotremazome, Pomozoj, the Lotomago. A Kimoso credit is some of the new San Tulma.
3: Tola is a
1: Tola the church, that thing was a low true jilting Tomo Donald Tri. Tiring of Chica Chisigro.
0: Ringo Marie chose you, regularly a catamaroni in Boritre, low true jilted Tamboricoia. Ready to summon the Satu Zuchelsa. Tis and our limited Samaton did Tola in your Carutulamale.
3: 제제제 다 꼭 조지 드려야 하고 사초 좀 보더랜드라 또 출라야지